0: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진행자 신봉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리고 또 각종 아마추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 방송으로 생방송 또는 녹음 방송이 됩니다만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때에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4년간 전북을 이끌 단체장과 지방의원 262명을 선출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44명, 기초의원 200명 등 모두 262명이었습니다. 150만 전북 도민이 선출한 의원들에게 바람이 있다면은 치열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귀와 눈이 되어서 투명하고 치열하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은요, 첫 번째 순서로 프로야구 소식, 지난주 동안 주중 경기 롯데전 그리고 주말 경기 삼성전의 경기 김병철 해설위원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원스포츠단이 있습니다. 이 원스포츠단은 어떤 스포츠단인지 오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 전북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만난 방송하면서 프로야구가 첫 번째 꼭지에 물린 것이 처음이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빨리 하시고 네. 저 어린 야구단 시합이 있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난 주중 경기 롯데전 2승 1패 그리고 주말 경기 삼성과의 경기 2승 1패 기분 좋게 4승 2패를 했어요.
1: 네네.
0: 어떠세요? 해설위원으로서는?
1: 기아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리즈였습니다.
0: 네.
1: 첫 경기에서 5-4 승리를 거두면서 네. 좋은 출발을 했고요.
0: 네.
1: 2차전은 3-8로 패했지만 마지막 3차전에서 10-0 완승을 거두며 이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투타 밸런스가 살아났던 게 수확이었다.
0: 네.
1: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 여섯 경기를 이제 분석해보면 그런 우리 감독님이 얘기한 대로 그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이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와의 3연전에서 기아가 가장 큰 수확은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1: 가장 큰 수확은 네. 새 외국인 투수 시라카와의 성공적인 데뷔전입니다.
0: 그렇죠. 네.
1: 3차전에서 네.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선발진에서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0: 네.
1: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타선에서는 김도영과 아데들린이 홈런포가 폭발을 했습니다.
0: 네.
1: 김도영이 시즌 15, 16호 홈런을 기록을 했었고요.
0: 네.
1: 아데들린도 9호와 10호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0: 네.
1: 중심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0: 네.
1: 결국 이번 롯데 3연전은 시라카와는 새로운 선발 자원을 얻었고 김도영과 아데들린 장타력이 살아났던 점에서 기아가 투타 모두 확실한 수확을 거둔 시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투수 시라카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감독님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1: 네네.
0: 감독님이 시라카와에 대해서 3페이지로 준비를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 선수가.
1: 네네.
0: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3페이지 제가 방송 안 했잖아요. 아, 근데 방송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1: 그렇죠.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래가지고 그날 나와가지고 시라카와가 나오자마자 입단해가지고 광주에 봐가지고 두 번째 날 시합 선발로 나왔단 말이에요.
1: 네네, 3차전.
0: 네.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렇게 빨리 데뷔를 시켜라 했는데 네,
1: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네, 너무 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 보는 도중에 그냥 감독님한테 큰일 났다 이거죠. 방송 만나면 아 이런 선수를 말이지 왜 소개를 안 하게 했냐고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시라가와가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3차전 경기 중에서 1차전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 정말 야구의 묘미가 네. 모두 담긴 경기였습니다. 네. 기아가 7회까지 3대0으로 앞서면서 무난하게 승리는 하는 듯 했지만 네. 8회 초 불펜이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네. 4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곧바로 나성범의 동점 홈런이 터졌고 결국 9회 말 끝내기까지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최근 기아가 왜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렇다면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 아무래도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의 호투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6이닝 무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경기 흐름을 기아 쪽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네.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날 경기의 숨은 MV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경기 흐름이 가장 크게 바뀐 장면이 있죠.
1: 네, 8회 말 나성범의 동점 솔로 홈런입니다. 네. 8회 초 역전을 허용한 후에 네. 분위기가 완전히 롯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장 나성범이 곧바로 동점포를 터뜨리면서 흐름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네. 베테랑의 가치가 보여준 멋진 한 방이었습니다.
0: 네, 네. 자, 롯데전 끝내기 승리의 숨은 주역. 그 주역이라면 성영탁 투수를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네네, 맞습니다. 네. 9회 초 4대4 동점 상황에서 올라왔는데요. 롯데 중심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성영탁의 역할이 정말 컸거든요. 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카운트 싸움이었는데 네. 공격적인 승부로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었고요. 네.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쉽게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레이에스를 상대로 풀카운트 상황에서 과감하게 바깥쪽 체인지업을 선택해서 삼진을 잡아낸 장면은 이날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또한 직구와 체인지업이 완급 조절이 좋았고요. 코너워크로 활용해 타자들이 쉽게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공이 좋아서가 아니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투구 능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내기 승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 단순 1승의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네. 기아는 당시 3연패에 빠져 있었고 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경기를 내줬다면 연패가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 네. 끝내기 승리로 선수단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네. 결국 이후 이닝 시리즈 발판이 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이 보통 3연전 경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경기를 잘해야만이 네네. 2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 그렇죠. 마음의 안정감이
0: 그렇죠. 일단 1승은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기를 가만히 보면 주중에 일주일 동안에 두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두 팀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네네. 경기는 여섯 경기인데 네네. 그럼 첫 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롯데 이제 2차전 1차전은 이겼습니다만은 2차전은 3대8로 패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네. 기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어요. 네. 선발 황동화가 초반 롯데 타선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 경기 흐름을 내줬고 네.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네.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시즌 15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을 이끌었지만 전체적으로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롯데는 필요한 순간마다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었습니다. 네. 다만 패배 속에서도 김도영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후 경기에서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자, 2차전 패배 속에서도 김도영 선수가 살아나면서 이제 홈런을 기록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19타석. 네네. 19번 나왔는데.
1: 맞습니다. 네.
0: 안타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어떤 팬이 여성 팬이 그러더라고요. 김정 선수 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린다고. 졸고 있다고.
1: 네, 이날 경기 전까지 네. 19타석. 네. 연속 무안타로 답답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0: 그러면 4-46으로 따지면 5경기. 네 경기 이상을 그렇죠. 안타가 없었다는 네네, 얘기예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네네.
1: 하지만 그때 당시 김진욱의 초구 직구를 받아쳐서 시즌 15호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침묵을 깼습니다. 네. 특히 유리한 카운트를 허용하지 않고 초구부터 과감하게 승부한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0: 네.
1: 비록 팀은 패했지만 김도영의 홈런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졌고
0: 네.
1: 홈런 부분 단독 선두에도 올라선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때까지는 유틸태했어요. 2등 네. 선수들이 따라 붙으면서
1: 네, 네, 네.
0: 이제 홈런 부분 공동 선두가 될 것 같았는데
1: 네, 네.
0: 아니다. 나 살아 있어 하면서 15홈런, 16홈런 계속 치는데 자, 3차전 롯데가 이제 기아가 롯데를 10대 0으로 이기거든요.
1: 네네, 맞습니다.
0: 경기 내용을 볼까요?
1: 네, 한마디로 투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새 외국인 투수, 시라카와가 KBO 데뷔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선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0: 네.
1: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시즌 16홈런을 터뜨리면서 홈런 선두를 굳혔고요.
0: 네.
1: 아데들린 노드리게스는 시즌 10홈런이자 KBO 첫 만루 홈런까지 기록하며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0: 네, 네.
1: 특히 기아 타선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적극적으로 승부하며 장타를 만들어냈었고요.
0: 네.
1: 마운드는 롯데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0: 네, 네.
1: 결국 시라카와의 성공적인 데뷔전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투수와 타자가 딱 궁합이 맞아가지고 그날이 잘 되는 거예요. 시라카와 투수의 데뷔전의 투구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1: 네, 시라카와는 최고 구속보다는 안정적인 제구 경기 운영 능력이 인상적이었는데
0: 네.
1: 직구는 140km대 중후반을 형성을 했고요.
0: 네.
1: 여기에 슬라이더와 스플리터, 커브를 잘 적절히 섞어 롯데 타자들이 타이밍을 빼는데
0: 네.
1: 그런 투구 패턴으로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특히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았고요.
0: 네.
1: 유리한 카운트를 만든 뒤 변화구로 승부하는 패턴이 좋았습니다.
0: 네.
1: 힘으로 압도하는 유형보다는 코너워크와 완급 조절로 타자를 상대하는 스타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볼넷이 없이 5이닝을 책임을 졌고요.
0: 네.
1: 이기 상황에서도 변화구를 낮게 제구하면서 범타를 유도한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기아 선발진이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 시라가와 투수를 보면은요, 일본 전형적인 일본 투수.
1: 네, 맞습니다.
0: 맞죠?
1: 네네.
0: 컨트롤 위주.
1: 네네.
0: 거기는 스피드가 사실 일본 야구에서는요, 스피드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컨트롤만 잘하는 선수가 더 승률이 높다고도 그러거든요.
1: 네네, 맞습니다.
0: 힘으로 하는 야구는 아니거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우리 김병철 감독이 투수 출신이잖아요.
1: 네네네.
0: 이 시라가와 같은 투수가 가까웠나요? 선수 시절에?
1: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너무 또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1: 그럼 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0: 힘으로 비추는.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본 야구를 보면 아기자기한 이유가 투수가.
1: 기본기가 참 잘 되어 있죠.
0: 제구력이 참 좋고 네. 여기서 보면 슬라이더 그다음에 스플리트 커브 네. 이런 볼을 던져가지고 상대를 현혹하고 또는 속인단 말이에요.
1: 네.
0: 아무튼 참 전형적인 시라가와 투수가 우리나라에 한번 이제 나와 있는데 좋은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투수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1: 아마 뭐 지금 시라카와 선수가 조금의 단점도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0: 네.
1: 저 기아 선수들도 네.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첫 번째 경기였지만은 아무튼 첫 번째 경기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1: 네네.
0: 일본 전형적인 투수의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1: 네네.
0: 자, 타선의 집중력도 아주 상당히 좋아졌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1: 기아 타선은 이날 10득점을 올리면서 롯데 마운드를 완벽하게 공략을 했고요.
0: 네.
1: 특히 팀 10안타를 기록하면서 장타와 연결 능력이 모두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김도영이 시즌 16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의 물꼬를 텄고
0: 네.
1: 아드레날린이 시즌 10홈런이자 말로홈런으로 승부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0: 네.
1: 또 하나 반가운 부분은 나성범의 타격감이 회복입니다. 최근 타구 질이 좋아지고 있고
0: 네.
1: 중팀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0: 네.
1: 그리고 김도영과 아드렐린이 나성범까지 살아난다면 기아 타선의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0: 네.
1: 이렇게 보고요.
0: 네.
1: 결국 이날 경기는 10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집중력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돋보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이제 기아보다는 밑에 있었던 롯데와의 경기에서 2승 1패 했어요. 그리고
1: 네네.
0: 이제 삼성을 맞이합니다.
1: 네네.
0: 삼성과 이제 주말 3연전. 사실 저희가 삼성전의 경기는 상당히 숨막힐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제가 했거든요.
1: 네네.
0: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지난주 삼성과의 3연전은 네. 기아가 상위권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시리즈였다.
0: 네.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특히 첫 경기에서 거둔 5-2 승리가 상당히 의미가 컸습니다.
0: 네.
1: 당시 3위 였던 삼성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네. 승차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에이스 아다몰로가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타선에서는 삼성 첫 경기에서 말이죠.
1: 네네.
0: 기아가 승리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 역시 에더몰로의 압도적인 투구였습니다.
0: 그렇겠죠.
1: 올라는 7이닝 2피 안타 무실점
0: 네.
1: 9개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삼성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요.
0: 네.
1: 1회 2사 이후 구자욱에게 볼넷을 허용한 뒤 14타자를 연속 처리를 했고요.
0: 네.
1: 6회 1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순위 경쟁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에이스가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타선에서 말이죠.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을까요?
1: 최근 살아나고 있는 중심 타선의 힘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1: 1회 나성범이 선취 타점 2루타를 기록을 했고요.
0: 네.
1: 아드레날린도 적시타를 보태면서 초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특히 나성범은 최근 타구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장타 생산력도 살아난 모습입니다.
0: 네.
1: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중심 타전에서 존재감이 확실히 커지고 있고요.
0: 네.
1: 또한 김도영은 안타보다도 타석 내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출루 능력과 타구 질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0: 네.
1: 이범호 감독 역시 김도영의 컨디션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1: 여기에 9번 타자 박민의 투런 홈런까지 터지면서 상하이 타선이 모두 연결되는 이상적인 공격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 네네. 감독님.
1: 네네.
0: 시간 많아요.
1: 네네.
0: 천천히 하시. 어차피 이거 끝내야 가시는 거고. 네네. 저 이 감독님이 지금 저 우리 제자들 시합에 나가는데 타격이 오늘 져야 될 텐데 또 뜻을 누구를 내보내지?
1: 에어컨을 안 트셨나? 덥네요 오늘.
0: 아 그런가요? 원래 방송할 때는요 네. 에어컨 꺼요.
1: 아 그래요?
0: 모르셨구나. 끄고 해요.
1: 진짜요?
0: 예. 네, 정말이에요.
1: 저번에 켰던 것
0: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실수하신 거야. 여기 윙줄이 나거든요. 아무튼 자 이제 불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1: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동시에 있었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8회 정의영은 3자 범퇴로 깔끔하게 이닝을 정리하면서 필승조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반면 9회 등판한 최진민은 선두타자 김지찬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에 음흠. 박승규에게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0: 네.
1: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0: 네.
1: 5-0으로 앞서던 경기가 순식간에 5-2가 되면서 분위기가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0: 네.
1: 마무리 성형탁이 급하게 등판에 추가 실점 없이 네,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0: 네.
1: 지아지에게 장타를 허용했지만 침착하게 이기를 넘기면서 시즌 8세이브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0: 성형탁 선수가 네. 마무리 투수가 8세이브를 기록한 거죠. 네. 자, 이제 삼성과의 3차전을 앞두고 기아가 라인업을 변화를 줬어요. 감독님이
1: 네네네.
0: 네네.
1: 이범호 감독님의 그 철저한 선수 관리와 맞춤형 라인업 운영이 돋보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날 기아는 최근 주전으로 활약하던 김호령과 김선빈을 선발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0: 네.
1: 김호령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이 1할 4푼 7리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떨어져 있었고요.
0: 그렇죠.
1: 개막 이후 꾸준히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도 체력적인 부담도 누적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김선빈 역시 체력관리 차원에서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0: 네.
1: 이범우 감독은 트레이닝 파트의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0: 네.
1: 장기 레이스를 고려한 예방 차원의 휴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대신 상대의 선발 장찬희의 우한 투수란 점을 고려해서 좌타자 6명을 배치하며 상대 맞춤형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0: 네네. 저 김호령 선수를요. 제가 작년에 저희가 네네, 김호령 선수 인터뷰했잖아요. 요즘 김호령 선수 괜찮길래 인터뷰 한번 더 하자고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좀 하자. 전라북도에서 군산 상고 나왔으니까 또 하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게 타율이 너무 저조했구나. 그러니까 10경기 타율이 1할 4푼 7리니까 네, 힘이.
1: 언제 본인... 전화하셨어요?
0: 지난주.
1: 지난주. 이제 타이밍을 보셔가지고.
0: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이걸 못 봤고. 아, 그래서 내가 이 원고 받아가지고 저로 이거 내용 보면서 아, 선수가 기분 좋을 때 전화했어야 되는데.
1: 관심이 없었나요?
0: 아, 그렇지. 그냥 김호령이 김호령 하길래 한번 인터뷰 또 하자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좀, 좋으면 연락해야 되겠군요. 아, 선수들이 또 그렇군요. 기분 나쁠 때는 인터뷰 안 하려고 그러시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김호령과 김선빈 자리는 누가 경기에 뛴 거예요?
1: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중견수에는 박정우, 1루수에는 김규성이 선발 출전을 했고요.
0: 네.
1: 이범호 감독은 정찬희를 상대로 자타들에게 상대 전적과 타격 지표가 더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0: 네.
1: 이에 따라 공격적인 라인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최근 기아는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기보다는
0: 네.
1: 다양한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하면서 선수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면서도 백업 자원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운영으로 평가가 됩니다.
0: 네네. 어떤 면에서 감독이 잘한 거예요. 이 장기 레이스잖아. 이제 그렇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거든요.
1: 네네.
0: 이럴 때 선수들을 바꿔주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 경기에 연연하다 보면은 노장 선수 쓰고 베스트 나인만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 선수는 이제 찬바람이 아니라 더운 7월 8월 되면 완전히
1: 맞습니다.
0: 네, 다운되는 거죠. 다운돼가지고 제 실력 발휘 못하는데 그 대타로 나오는 기아의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 뭐죠 어디서 그냥 쏙쏙 한 명씩 뽑아
1: 지금도 오듯이.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0: 네.
1: 지금 한 두어 명 더 있다고 합니다.
0: 참 아무튼 박수를 보내는 바예요.
1: 네.
0: 네 잘하신 거고 자 이제 삼성 그 분위기에서 기아가 삼성과 2차전에서 연장전 접전 끝에 2대 3으로 패한단 말이에요.
1: 네네.
0: 네.
1: 결과적으로는 기아가 다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놓친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양현종이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고요.
0: 네.
1: 6회 말 오선우의 선제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기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았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추가 득점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0: 네.
1: 결국 삼성에게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0: 네, 네.
1: 7회 초 구자욱의 2타점 2루타로 2대2 동점을 허용한 뒤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팽팽해졌고요. 연장 10회 초 강민호의 결승 솔로홈런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0: 네, 네. 이날 저희가 가족끼리 이 경기를 봤거든요. TV로.
1: 네네.
0: 난리 났어요. 왜 기아가 지금 선수 뭐 하냐. 계속 주자가 나가는데 한 방을 못 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만 안 좋았고 식탁에 밥이 별로 좋지 네, 않았어요.
1: 저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0: 네.
1: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0: 그러면
1: 하나만 삼성, 쳐줬어도.
0: 그렇죠. 하나예요. 네, 하나.
1: 그림이 기아 쪽으로 너무 왔을 텐데.
0: 말 공격이니까 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자, 이제 그건 저희들 얘기고. 이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셔야 돼요. 감독님. 얘기하세요.
1: 네. 결정적인 순간은 추가 득점을 만든지 못한 공격력이 가장 아쉬웠잖아요.
0: 네네. 네.
1: 기아는 7회 말 1사 1, 2루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에 실패를 했고요.
0: 네.
1: 8회 말에도 1사 만루란 최고의 찬스를 맞고도 점수를 뽑지 못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또 9회 말에는 무사 1, 2루 끝내기 기회가 있었지만 정현창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흐름이 끊겼고요.
0: 네.
1: 연장 10회 말에도 1사 1, 2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김태곤의 또 병살타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0: 네, 네. 네, 결국은 7회, 8회, 9회, 10회 네 차례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은 2대3으로 패배를 했고
1: 네네.
0: 투수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1: 선발진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양현종은 5이닝 4피 안타, 무실점으로 개인통산, 190승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0: 네네. 아니, 양현종 선수가 살아있어요, 볼이.
1: 아,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타자들이 양현종 선배 나올 때 탁탁 이겨줘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 그리고 못 가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1: 궁합이 잘 안 맞죠.
0: 네, 그렇죠. 투수는, 투수형은 아주 기분이 좋은데, 잘 치는 타자들이 못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네, 현재. 자, 그러면 선발 양현종은 좋은 투구를 했지만은, 불펜에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었어요.
1: 네. 네. 6회 조상우에 이어 등판한 재영, 정혜영이 7회 동점 상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다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0: 네.
1: 다만 이후 김범수와 한재성, 각도규가 이어 던지며 추가 실점 없이 이 기를 막아낸 부분은 긍정적이었는데
0: 네.
1: 접전 상황에서 불펜이 버텨주며 기아가 승부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0: 네.
1: 그러나 9회부터 마운드를 책임진 성형탁이 연장 10회 강민호에게 결승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결국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죠.
0: 네.
1: 그렇다고 이날 패배를 마운드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0: 네.
1: 투수진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고
0: 네.
1: 오히려 경기 후반 여러 차례 찾아온 득점 기회를 기아 타선이 살리지 못한 결정력 부족이 더 크게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삼성한테 2-3으로 졌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그런데 바로 이제 어제
1: 네.
0: 어제 원수를 갚았어요. 7대6으로
1: 네.
0: 기어코 이겼단 말이에요.
1: 네.
0: 또 역전 해가지고.
1: 아,
0: 그때는 또 역시 김도영 선수가 네. 최고였어요. 말씀을 해줘요, 이제.
1: 저는 김도영 선수가 두 번째 홈런 쳤을 때
0: 네.
1: 이겼다.
0: 네.
1: 네.
0: 이 말씀 좀 해봐요.
1: 네.
0: 아, 대단했어요.
1: 김도영 선수는 이날 4안타 2홈런으로 공격력을 이끌었습니다.
0: 네.
1: 3회 말 3-3 동점 상황에서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꿨고요.
0: 네.
1: 6-6으로 맞선 8회 말에는 또 결승 솔로 홈런까지 폭발시키면서
0: 네.
1: 팀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특히 홈런 두 개 모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타격뿐만 아니라 홈런 포함 4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공격 전반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김도영이었다.
0: 네.
1: 찬란하게 빛난 김도영.
0: 찬란하게.
1: 슈퍼스타다운 경기를
0: 네.
1: 보여줬다.
0: 네.
1: 우리 꼭 감독님께서도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그 극찬은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롯데전에서 2차전, 3차전에서 15, 16 홈런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에서 타점만 한 점 한 점에서 두 점. 그 다음에, 삼성과의 경기에서 한 경기에 17호 홈런 두 점짜리. 그 다음에 8회에 18호 홈런 한 점짜리 해가지고 홈런 4개 쳤어요, 일주일에.
1: 5개죠.
0: 왜 또 5개예요?
1: 홈런은 4개.
0: 4개 홈런 4개.
1: 5타점.
0: 네, 그렇지. 타점은
1: 네, 5타점. 5타점.
0: 이야. 이게 김도영이에요. 네, 그러니 저는요, 이게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야구, 이제 싱겁다고 안 볼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1: 또 다른 슈퍼스타가 나올 겁니다.
0: 나올까요?
1: 네.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성범 선수가 또 아주 또 옆에서 너만 치느냐? 나도 네네. 홈런이다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김도영의 네. 역전 투런 홈런 직후에
0: 네.
1: 나성범이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0: 네네.
1: 시즌 10호 홈런으로 7시즌 연속 네.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0: 네.
1: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고
0: 네.
1: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김도영과 나성범이 동시에 장타력을 보여주면서 기아 타선의 파괴력이 한층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0: 네, 네. 자, 이제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이디 또 나왔어요.
1: 네, 네.
0: 능구렁이가 나와가지고 던졌는데 저는 6이닝 동안 6안타 주고 6피 안타 주고
1: 네네.
0: 3실점 하길래 오늘 또 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타자들이 또 이걸 또 잘 커버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됐는데 어때요?
1: 네, 선발 제임스 네일은 일단은 승패를 떠나 제 몫을 저는 충분히 했다. 해낸 경기였다고 충분히 자기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6이닝 동안 6피 안타 3실점
0: 네.
1: 3자 책점 퀄리 스타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0: 네.
1: 초반 삼성이 삼성 타선의 끈질긴 공격에 다소 고전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0: 네.
1: 위기 상황마다 침착하게
0: 네.
1: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최소 실점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0: 네, 네. 자, 이제 지난주 위닝 시리즈가 기아에게 아주 큰 의미를 줬어요.
1: 네, 네.
0: 네.
1: 네, 기아는 지난주 롯데와의 시리즈에 이어 삼성과의 3연전에서도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0: 네.
1: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타선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0: 네.
1: 김도영, 나성범을 중심으로 중심 타선의 장타가 터지고 있고
0: 네.
1: 젊은 선수들도 힘을 보태면서 공격의 짜임새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치열한 중위권 싸움 경쟁 속에서 한 경기 한 경기의 가치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이번 이닝 시리즈는 단순한 2승 1패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자, 이제 순위를 한번 볼까요?
1: 네네.
0: 감독님 보시죠. 순위.
1: 네네.
0: LG가 36승 23패 1위.
1: 네네.
0: 2위가 KT 네네. 34승 1무 24패로 1위와는 한 게임 반차.
1: 네네.
0: 삼성이 33승 1무 24패 1등과 두 게임 차.
1: 네네.
0: 네. 그리고 기아가 32승 1무 27패로 1등과 네 게임 차입니다.
1: 네네.
0: 한화가 29승 1무 27패 1등과 5 게임 반차.
1: 네네.
0: 두산이 29승 2무 29패로 50% 확률이죠. 6 게임 반차입니다. 기아하고 한화는 1.5 게임, 두산과는 2.5 게임 차예요. 앞에와는 기아와 1위 LG와는 4 게임 차단 네네.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중위권 싸움이 네. 아주 치열합니다.
0: 그렇죠.
1: 네. 저는 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0: 네.
1: 이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지금 기아는
0: 네.
1: 3위권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0: 네.
1: 이렇게 봅니다.
0: 네네. 그런데 이 경기가 말이죠. 삼성이 지금 기아한테 이제 2승 1패로 이제 기아가 더 승률이 높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벌써 게임이 3 게임 차 벌어져 있던 것이 2 게임 차로 줄어들었단
1: 네네네.
0: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지금부터 사실 뭐 아직도 3분의 1 전체 경기에
1: 네네.
0: 그렇죠?
1: 네네. 기아가 지금 두산과 하나와의 경기에서 지금 두 경기 차이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0: 네네.
1: 이번 주에
0: 네네. 네네. 이번 주
1: 하나와 내일부터 경기가 지금 대전에서 잡혀 있는데
0: 내일부터
1: 아주 중요한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그리고 이제 주말 경기가 두산하고 또 하는데 그 두산이 또 6위 팀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여기도
1: 지금 저 기아하고 불과 한 번 두 게임 반 차 그죠?
0: 네. 네.
1: 차가 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아로서는 최대 중요한 경기다.
0: 네.
1: 경기가 지금 6경기가 잡혀 있다. 여기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한 가지 저희가 감독님하고 좀 숙제를 풀어야 될 것이 아데늘린 선수.
1: 네네.
0: 이 선수가 지금 계약이 끝나간단 말이에요.
1: 네네.
0: 감독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선수 계약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팬들도 이 선수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달라요, 다들. 홈런 많이 쳤는데.
1: 일단은 지금 카스트로보다는 어떤 좋은 점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0: 네.
1: 있는데 구단 입장에서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0: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여됐다는
1: 네네,
0: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홈런 한번 치고 그냥 또
1: 네네.
0: 침묵을 지키다가 또 어쩌다 홈런 한번 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는데 감독님은 연장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또 주저하세요?
1: 제가 카스트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카스트로
0: 네.
1: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0: 네.
1: 카스트로 선수에도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초반에이기 때문에 카스트로 선수에게도 기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0: 알겠습니다.
1: 생각입니다.
0: 네, 제가 기아 감독에게 얘기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0: 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의 그 엘리트 체육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포츠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원 스포츠단인데요. 오늘 전북 특별자치도 체육회 이재인 체육진흥본부장을 모시고 전북 원 스포츠단의 창단 목적부터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네. 간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이제 전북 원 스포츠단이라는 이름이 참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데요. 원 스포츠단이 언제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쉽게 정리하자면 네. 전북 원 스포츠단은 저희 전북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 경기부를 통합한 것인데요.
0: 네네.
1: 지난 2025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네. 10월부터 출범하여 현재까지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출범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확충하고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0: 네네.
1: 그동안 재능이 있는 지역 유망주 선수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실어침 자리가 부족해 타시도로 유출되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0: 네네.
1: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네. 도내 유망 선수들을 흡수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들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팀 창단을 하고 전북 원 스포츠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이제 지역 체육인들의 그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런 창단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그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네, 현재 9개 종목에서 총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0: 네.
1: 선수 육성부에서는 선수들의 계약, 예산 집행, 네. 훈련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스포츠 지원단은 감독 선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행정과 현장이 그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고 있는데요.
1: 네.
0: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종목들을 창단 운영하고 있고 또 소속된 선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1: 현재 전북 원 스포츠단은 네. 전북 강세 종목과 육성이 시급한 기초 종목을 조화롭게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0: 네.
1: 2003년 카누팀을 시작으로 바이애슬론 수영, 철인 3종, 롤러, 세팍타쿠로 육상팀을 창단하였고
0: 네.
1: 2025년도는 검도,
0: 네.
1: 올해 2026년도에는 철인 3종 여자팀이 창단되어 9개 종목, 10개 팀 감독님과 선수 5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현재 각 종목 훈련장에서 전북을 대표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인기 종목으로 주로 구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바이애슬론, 수영, 철인 3종, 롤러, 세팍타쿠로, 육상 그렇게. 근데 작년에 창단이 돼서 근데 우리에게는 꽤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 스포츠단 이게 스포츠단 이름을 원 스포츠단 이름을 작년에 붙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창단 이후 지금까지 실제 운영을 해 보시면서 체감하신 변화와 성과가 있겠죠?
1: 예, 가장 네. 큰 성과는 역시 전북 체육의 안정화입니다.
0: 네.
1: 선수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전북의 소속감을 느끼며
0: 네.
1: 훈련할 수 있게 되면서 팀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지역 내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0: 네.
1: 저희 선수들이 초중고 학생 선수와 대학 선수들에게 재능 기부 사업과 멘토로 활동하면서
0: 네.
1: 지역 꿈나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 네네.
1: 도민분들께서도 전북의 이름을 달고 뛰는 선수들에게
0: 네.
1: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하면 또 성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맞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전북 원스포츠단 선수들이
0: 네.
1: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수영팀은 금 3개, 은 8개, 동 1개를 획득했으며
0: 네.
1: 세팍타쿠르 팀은 단체 3위, 철인 3종팀은 혼선 단체 2위 등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0: 네, 네.
1: 특히 수영팀의 한다경 선수는 자유형 400m와 8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0: 네.
1: 올해에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장하고 있으며 10월에 예정돼 있는 제주도 전국체전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 네네. 대단합니다. 단기간에 그런 성과를 내다니 그 선수의 노력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있겠고 또 국가대표급으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겠죠?
1: 네. 모두가 네.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네.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 9월 일본에서 펼쳐지는 아이치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여러 선수가 뽑혔는데
0: 네.
1: 수영팀에 한다경 이성훈 선수,
0: 네.
1: 카누팀에 이한솔 한솔이 선수,
0: 네.
1: 세팍타쿠르의 박선주 선수,
0: 네.
1: 철인 3종의 김혜란 선수 등 전북 원스포츠단 6명의 선수가 태극마트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또한 동계 종목 바이애슬론팀의 고은정, 김상은, 이현주, 권웅구 선수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내에 이제 그 스포츠 과학센터 그리고 또 선수 트레이너를 관리하는 선수 트레이너를 팀이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1: 네,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와 선수 트레이너는 전북 선수단의 비밀 병기 같은 곳입니다. 스포츠 과학센터는 첨단 장비로 선수의 근 골격계 기능을 정밀하게 측정 분석합니다. 선수들이 시즌 전후로 센터에 방문해 체력 측정,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설계,
0: 네.
1: 스포츠 심리 상담, 경기 영상 기술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0: 네.
1: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와
0: 네.
1: 기술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0: 네.
1: 과학적 수치를 바탕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0: 네.
1: 부상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경기력은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또한 선수 트레이너는 각종 대회 훈련 현장에 파견되어
0: 네.
1: 부상 예방 및 컨디셔닝 관리,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0: 네.
1: 맞춤형 스포츠 재활 등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본부장님하고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노래 한 곡 듣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0: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체육회가 그 스포츠 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선수 트레이너 팀들이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원의 구성 그리고 또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네.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요?
2: 네, 맞습니다.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는 네네. 센터장, 선임 연구원, 네. 연구원, 행정원, 측정원에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선수 트레이너는 남자 2명, 네. 여자 2명, 총 4명이 전국대회 전지훈련 장소에서 선수들과 같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 네네. 선수들의 신장,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과 같은 체격 측정을 비롯해 악력, 배근력, 근지구력, 네. 유연성,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반응시간 등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기초 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네네. 또한 인게이트 장비, 트레이드밀, 포스플레이트, 운동역학 장비 등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정밀 측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면 이런 그 센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는지요?
2: 네, 현재 14개 시도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전북 원스포츠단의 향후 운영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전북 네. 원스포츠단은 현재 운영 중인 종목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 네. 도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비인기 치약 종목을 창단시켜 차츰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전북 체육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롤 모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네. 전북 원스포츠단 선두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는 전북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혹은 언론에서 전북 원스포츠단 선수들의 이름을 보시면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2: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이 과학적인 관리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전북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는 전북 원스포츠단.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 활약할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최재인 체육진흥본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이재인. 네, 죄송합니다. 이재인 체육진흥본부장님 감사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프로축구 얘기보다는 월드컵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대회가 이번 주에 목요일에 이제 소위 세계 축제가 열리는데요. 우리 전북은 우리 대한민국은 6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어요.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경기가 있게 됩니다. 요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이 도민들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축구협회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전북 현대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송범근, 김진규 선수가 있었고요. 늦게 조희재 선수가 참여를 했어요. 수비 선수 중에 부상이 생겨가지고 조희재 선수가 급기 또 미국으로 가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현대 선수들이 또 활동을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주 후인 6월 19일 금요일에는 멕시코와 경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6월 25일에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예선전 경기하는데요. 많은 그 축구 전문 그런 데서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팀을 선정을 해봤는데, 우리 전북이, 죄송합니다. 또 전북이라네. 대한민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함께 예선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이 배드민턴의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박주봉 감독님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대표 배드민턴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대회만 나가면 그냥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레전드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약 30분 동안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신봉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난주 방송을 듣고 SNS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혹시 기억나세요? 길을 걷다가 문구 하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요. 저에게 먼저 든 생각은 꽃이 아니면 어때? 였습니다. 화초에는 꽃도 있고 뿌리도 있고요. 줄기와 잎도 있는 건데요. 각자의 개성이 다른 것처럼요. 굳이 모두가 꽃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된 문구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의 에피소드와 생각을 저의 SNS에 올렸는데요.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달아준 분이 버스에서 본 건데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라는 문구였대요. 그 문구를 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문구였다고 하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안치환 가수의 노래 가사였다고도 했어요. 이 댓글을 읽으면서요.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 문구를 보고 자기 삶을 되돌아 봤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문구 하나가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주에 제가 길을 가다가 봤던 문구도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났을 테고요. SNS 지인이 봤다던 버스의 문구도 그 버스를 타고 내렸던 수많은 승객들이 봤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그 문구가 적혀있는지도 모르고 지났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문구를 보기는 봤는데 별 감흥 없이 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구가 마음 깊이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때요. 또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요. 그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겠구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봤던 문구요.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그리고 지인이 버스를 탔다가 봤던 문구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똑같은 문구를 봐도요. 어떨 때는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딱 멈추게 됩니다. 뭔가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와서 걸리는 느낌이랄까요? 같은 문장인데요. 어떤 날은 스쳐가고, 어느 날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그건요. 그 말을 읽는 그 단어나 아니면 단어를 보거나 문구를 보거나 아니면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그 순간이 달라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구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을 봤을 때 내지는 들었을 때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지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SNS에 댓글을 달아주신 그분도요. 버스를 늘 탔었을 거예요. 그 노선도 여러 번 지나쳤을 수도 있고요. 그 노선의 그 버스도 여러 번 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눈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했다고 하신 것처럼요. 그 짧은 버스 구간 동안 마음에 뭔가 툭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경험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 하나가 마음에 꽂히는 순간 말입니다. 마음에 들어온 순간에 대해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떠오른 일화, 에피소드인데요. 어머니가 예전에, 뭐 요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은 꼭잘 먹고 다녀라는 말이었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네! 하고. 대답하면서도 솔직히 그냥 건성이었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한참 지쳐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출장을 마치고 늦은 밤에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밥은 꼭잘 먹고 다녀라. 그 순간 그 말이 생각나면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단순히 밥 이야기가 아니라 네 몸을 잘 챙겨라. 그게 먼저다. 그리고 힘이 들더라도 힘내라 라는 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한참이 지나서야 버스 안에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저의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그때서야 도착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밥을 잘 먹어라 이야기 외에도요, 어머니 말씀 중엔 그때는 바로 느끼지 못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과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 이야기 중에 당시에 바로 이해를 하거나 마음에 와닿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때, 그래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그 상황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으면서 마음에 훅 들어오면서 마음을 툭 치면서 아, 그때 그 말이 이러한 마음을 담고 있었구나. 그럴 때가 있죠.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과로 지쳐 있을 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늦은 밤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는데 불이 다 어둡게 꺼져 있겠죠. 창밖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이는 시골 아니면 산 밑에 있는 간혹 한두 개 들어오는 불빛도 바라보고 또 가끔은 어두운 밤이니까요.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도 바라보고 하면서 그때 사람이 좀 감성적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 때여서 문득 지쳐있는 날, 밥잘 먹고 다녀라 라는 어머니 말씀이, 아, 기운내라, 힘내라 라는 말이었구나 하고 마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경험은요, 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악도 그럴 수 있어요. 수십 번 들었던 노래인데 어떤 날은 유독 어떤 소절이 마음에 걸려서 혼자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날이 있어요. 분명 가사는 바뀌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책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몇 년 후에 다시 읽으면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한 줄이 다시 읽으니까 딱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책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죠.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준 겁니다. 한번 읽었던 책을 그때 당시에는 못 느꼈다가 나중에 다시 읽으니까 그때서야 글자 하나가 또각또각 소리를 내면서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지는 책을 한번 읽고 그때는 잘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면 문득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책의 글귀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안치환의 노래 희망을 만드는 사람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가사를 버스에서 보신 그분이요. SNS에 글을 남겨주신 그 지인이요. 그날 그 문구 앞에 잠깐 멈췄을 때 그분 마음에 어떤 문이 열려 있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하는 물음이 이미 그 문구를 보기 전에 내가 의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 어딘가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구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평소에 머릿속에 먼저 있었고 그 문구가 거기에 가서 마땅한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래된 말이나 상황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일 수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보다가일 수도 있고요. 창밖을 바라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들었던 어떤 말이나 글귀, 상황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요, 꽤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만들어줄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억지로 이런 거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내가 일부러 막 감동받으려고 아니면 마음에 뭔가를 담으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죠. 이건 저절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냥 내가 살아온 시간 위에서 내 마음이 충분히 준비됐을 때 조용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말이, 어떤 노래가, 어떤 책의 문장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 말을 품을 만큼 깊어졌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건요, 그게 바로 그 순간이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든요, 마음에 들어오는 건 글과 말일 때도 있고요, 어떠한 행동이나 상황일 때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배려했던 행동을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떠오르며 느껴지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문득 떠오르는 말 또는 글귀 하나 있으신가요? 예전에 들었는데 그냥 지나쳤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왔던 말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나만 아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스위스어로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스위스로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0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9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119회 방송 내용은요. 길을 걷다가 본 문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했을 때 했던 이야기와도 이어져요. 길을 걷다가 본 벽에 적힌 문구는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였습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나만 아직 제자리인 것 같은 사람에게요. 뭔가를 시작했는데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요. 또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이 말은 분명 위로가 됩니다. 분명 따뜻한 위로가 되는 말이었지만 문득 그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꽃이 아니면 어때? 라는 생각이었죠. 어쩌면요. 그 문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늦어도 괜찮다였을 텐데요. 저는 그 앞에서 꽃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더 오래 했습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에는 아마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너도 지금 어렵더라도 당신이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은 꽃을 피는 과정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꽃을 필 거다. 힘내자는 뜻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죠. 저마다 각자가 꽃처럼 활짝 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든 저의 생각은요. 꽃이 아니면 어때? 라는 말이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쁘게 핀 꽃을 먼저 보게 되지만요. 꽃이 혼자서 필 수 없다는 거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뿌리도 줄기도 잎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꽃이 아니더라도 뿌리나 줄기와 잎처럼 각자의 역할, 지금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멋지다. 지금의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멋지다. 이런 생각을 보통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도요. 제 생각에서는요. 뿌리와 줄기와 잎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잎도 뿌리도 줄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초점은 꽃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꽃을 피우는 것에 중점적인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꽃이 아니면 어때? 라고 생각한 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건 뭐 몇 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과정으로 한 개인의 과정으로 본다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씨앗에서 뿌리가 튼튼하게 새싹이 나오면서 뿌리도 튼튼해야 되고 줄기도 튼튼하게 자라야 되고 잎도 건강하게 광합성을 잘 해야지 꽃을 더 건강하게 필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 과정이 힘들지만 아마 잎을 피우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힘내라, 너도 언젠가는 꽃을 필 거다라는 결국은 이것도 꽃의 관점에 맞춰져 있죠. 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역할적인 부분의 꽃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남들에게 화사하게 예쁘게 보이는 꽃의 역할만 있으면 안 되죠. 네. 다 꽃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 꽃일 수도 없겠죠. 네, 잎의 중요성이나 뿌리의 중요성도 있으니까요. 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잎의 역할도 있고 뿌리의 역할도 있고 줄기의 역할도 있다. 그리고 각자의 꽃, 뿌리, 잎 역할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사회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네 과정에서의 꽃을 피우는 건 개인적인 관점이라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 역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저도 공감하고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날 든 생각은 결국 꽃이었어요. 뭐다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고 각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꽃을 피우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꽃꽃이 되어야 되나? 꽃이 아니면 어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꽃일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이런 각자의 생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요. 초록색 잎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듯이 꽃으로 활짝 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뿌리처럼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활짝 핀다는 기준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 삶에서 뭔가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그런 중요한 순간이겠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겠죠. 그 꽃이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눔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게 여행이라든지 예술 창작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꼭 꽂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그게 크게 돈과는 연결되진 않지만 그 그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옆에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 만약에 돈이라면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들지만 너도 언젠가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꽃이 필 거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미 꽃인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이 그림을 돈으로는 비록 지금 연결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도 행복해하고 나부터도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워한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 화양 영화의 순간 꽃이 한참 펴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요. 돈은요. 네.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기는 해요. 물감도 더 많이 살수 있겠죠. 그럼 지난주 119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꽃이 아니면 어때? 고개 끄덕끄덕 완전 공감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꽃과 식물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공감됩니다. 사실 꽃이 아니면 어때라는 말은요. 꽃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꽃처럼 화사하게 활짝 피는 순간을 저 역시 상상하곤 합니다. 지난주 방송은 여기에 더해서 살짝 비틀어 본 생각이었던 거예요. 꼭 누군가의 눈에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야만 괜찮은 건 아닐 거고요. 잎처럼 조용히 푸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줄기처럼 누군가를 받쳐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람으로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죠.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네, 화사하게 꽃필 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꽃 피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꽃 오래오래 피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소나무님의 닉네임처럼요, 아예 닉네임 안에 그린 소나무, 푸른과 소나무가 다 들어있네요. 소나무는 그 푸름이 멋지잖아요. 소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죠? 네, 대략적으로 좀 떠오르긴 하지만 이것부터도 소나무 하면 그 푸른 잎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꼭 꽂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히읗. 몇 달간 선거 뉴스를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히읗. 제 마음처럼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히읗 하면서 꽃다발 이모티콘 올려주셨어요. 이 내용의 반전인데요. 마지막이 꽃바구니로. 마음은 뒤숭숭하지만, 네, 내 마음처럼 결과가 선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꽃바구니, 네, 꽃다발이죠. 당선된 분들 축하한다는 의미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선거도 그렇고요. 뭔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요, 속이 시원할 때도 있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뒤숭숭할 때도 있어요.
선거 결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달간 계속 이 선거와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잖아요. 뉴스도 보고 후보들 이야기도 듣고요.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요. 어느새 그 시간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몇 달간 늘 주변의 선거 이야기나 그런 유세나 관련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내 시간 안에 그 선거가 익숙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상 끝나고 나면요. 갑자기 그 부분이 훅 빠지는 거잖아요.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요. 결과가 또 내 마음 같지 않으면 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선거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응원하고 좋아했던 분이 선거에 당선되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안 될 때도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요.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후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사회에서 함께 으쌰으쌰 살아야 되잖아요. 네, 부디 열심히 잘 해가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요. 요즘 제가 가장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지우님처럼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휑하고 때로는 속상한 부분도 있어서 힘내자. 일단 당선되신 분들 다 열심히 하시길 응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토닥토닥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볼 수 있는 포인세티아는요. 붉은 잎이 멋지고 좋습니다. 말씀처럼 꽃이 아니어도 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포인세티아의 붉은 부분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1년 중에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거리에서 여기저기에서 확확 사라지지만 댁에서나 사무실에서 포인세티아를 기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붉은 부분 때문에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 그게 꽃이 아니라 잎이죠. 친호님 그래서처럼요. 햇살을 많이 받으면요. 그 잎이 더 붉어지고요. 색이 선명해지죠. 햇살을 적게 받으면 붉은 색감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포인세티아를 키울 때는, 기를 때는 베란다,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놔야지 그 잎의 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포인세티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붉은색이 문득 꽃인가 잎인가 이런 생각 한 번 정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을까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때 찾아봤는데 꽃이 아니고 역시 잎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물 중에는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초 중에 크로튼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에서 예쁘게 잘 제가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만나고 있는 크로튼이라고 있는데 크로튼도 햇빛을 많이 받으면요. 마치 꽃처럼 잎의 위 부분이 울긋불긋하고 예쁩니다. 더구나 포인세티아는 붉은색 하나잖아요. 근데 크로튼은 노란색, 분홍색, 붉은색, 노란색과 분홍색이 섞인 색, 붉은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 참 다양합니다. 무지개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크로톤이나 포인세티아나 지금 예쁘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요. 꽃처럼 붉은색을 띄어서 다양한 꽃을 다양한 색을 띄어서 예쁘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결국 앞서 그렇게 말해놓고 잎보다 꽃이 더 예쁘다는 건가? 꽃처럼 다양한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이어서 잎이 잎도 꽃처럼 예쁘다, 꽃보다 더 예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결국은 꽃인 건가? 이런 생각으로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처럼 됩니다. 아닙니다. 네, 친우님 그래서의 핵심처럼요. 굳이 꽃이 아니어도 된다. 앞에 소나무님, 네, 소나무님. 소나무 하면 꽃은 생각 안 나지만 울창한 그 숲이 생각나는 것처럼 잎도 충분히 멋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잎도라는 말도 꽃은 예쁜데 잎도 예쁘다잖아요. 잎은 멋진 겁니다. 그게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개성일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이 겸비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경비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9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꽃이 피기 직전 꽃봉오리가 가장 예쁘더군요. 웃는 이모티콘.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꽃이 요샌 더욱 예쁘게 보이는 까닭은 나이 때문에 변한 감성. 느낌표 느낌표. 갑자기 잊고 있었던 단골 가게가 생각납니다. 남대문 칼국수집, 인사동 조개사 앞 찻집, 광장시장 녹두 빈대떡집 등등. 오랜 세월 사장님과 단골의 인연이어서요. 사장님께서 많이 챙겨줘서 정이 쌓인 곳입니다. 서울에 가면 꼭 들리던 루틴인데요. 요샌 몸이 멀어지니 추억이 되어버린 곳이네요. 가끔 그 맛과 정이 그리워요. 유유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써주신 글 내용 중에 인사동 조개사 앞 찻집은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가서 두리번거리면 찾을 수 있겠죠? 찻집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꽃이 피기 직전 꽃봉오리가 가장 예쁘다는 말이요. 아, 좋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꽃이 피기 직전에 꽃봉오리라는 말은요. 그 봉오리,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요. 이것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런 말과 뜻과 의미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지나고 나면 밝게 해가 뜬다는 말이잖아요. 마치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봉오리가 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외에 제가 은하수님 글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의미보다는 이런 좋은 말로 굳이 연결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실제로 꽃도 예쁘지만요.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 저도 참 예쁘더라고요. 가만 보면 꽃도 예쁘지만 꽃봉오리는 뭔가 물을 머금고 있는 듯한 그런 싱그러운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곧 꽃이 필 거라는 그러한 설렘 그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은하수님의 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살 때는 뭐 대다수의 분들이 다 그러시지만 화원에 가서 꽃을 살 때 다 활짝 핀 꽃들만 지나가면서 볼 때는 활짝 다 개화를 한 꽃들이 많은 것이 보기는 좋지만 뭔가 우리 집에 가져오려고 하면 몇 송이 꽃이 피어있고 대다수는 꽃봉오리인 것들을 우리가 더 찾잖아요. 앞으로 꽃봉오리에서 꽃이 피는 모습을 많이 보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 꽃봉오리에 대한 설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세월 단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방송 주제였던 단골 가게의 이야기도 생각나고 합니다. 말씀처럼 몸이 멀어지게 되면요. 본의 아니게 마음도 멀어질 때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요. 은하수님 그래서처럼요. 지금처럼 마음에 그 기억과 추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단골인 겁니다. 올 여름에 한번 시간 내셔서 단골 가게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는 거라고 하시니까 인사동 조개사 앞 찻집도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지. 네. 지난번 방송처럼 갑자기 폐업. 폐업이 안 됐을 겁니다. 소식 한번 전해주세요. 다녀오시고 나면요. 책갈피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그럼요. 초록잎 프로 화사하게 필 수도 있고요. 튼튼한 줄기처럼 든든하고 멋진 사람도 있어요. 꽃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꽃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요. 잎이 멋진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 취미라고 해도 되나요? 맞을까요? 그런 말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화초 가꾸는 거. 방송 중에 한 번씩 드문드문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화초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푸르른 관엽식물을 더 좋아합니다. 관엽식물은 일반적으로 잎이 다 초록색이면서
공통적으로 잎이 좀 넓어요. 네.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보면 큰 화분에 큰 녹색의 잎이 많은 큰 식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엽식물이라고 하죠. 뭐 고무나무도 있고요. 몬테스트라, 스킨답서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고무나무도 제가 좋아하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서도 벵갈 고무나무 그리고 떡갈 고무나무 이 두 개의 종류의 고무나무를 좋아합니다. 해곡목도 좋아해요. 네, 이러한 것들, 이런 관엽식물의 특징은 줄기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굵은 나무의 특징은 줄기 꽂이를 해도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하거나 흙에 심어도 뿌리가 나면서 잘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분양도 하곤 하죠. 제가 또 수경 재배를 좋아해서 이러한 종류들 뭐 관엽식물 포함해서 스킨답서스 엄청 이거 잘 되죠. 수경 재배 아이비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고구마 네 매주 보고를 하고 있네요. 고구마 순을 제가 또 좋아해서 지지난주에 유리컵에 물을 담고 고구마를 담가놨는데요. 두 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하나는 뿌리가 안 났는데 하나가 하루 먼저 담궈놓은 고구마가 뿌리가 조금 났고 순이 빼꼼하고 두 개가 지금 올라왔어요. 네, 고구마 순은 처음에 순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번 순이 나오고 나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넝쿨을 만들고 있죠. 나중에 좀 더 자라면 책갈피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네, 늦게 피어도 꽃이다. 꽃이 아니면 어때? 둘 다 좋습니다. 나비와 벌이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히엇 히엇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저는요, 나비와 벌이 되어도 좋다면 꿀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꿀벌 아니면 배추 흰나비? 예, 저는 그렇게 단순한 게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또 꿀벌과 나비는 꽃에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 열매를 맺게 하는 훌륭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네. 제가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시간에 가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종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예전 방송에서 진행자님이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화양연화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내 인생에 화려한 날이 꼭 한 번이라는 법은 없다. 내 인생에서 꽃은 여러 번 필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 공감했었습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님과 청취자님, 인생에 활짝 핀 꽃을 기원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꽃은 여러 번 필 수 있다. 그 말 지난 방송에서 했었는데 지지난 방송이죠. 지지난 방송에도 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꽃을 피어왔고 또 앞으로 피어갈 거예요. 물론 화양연화가 담고 있는 뜻이 내가 살면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인데 가장이라는 붙기는 하지만 꽃이 피는 순간들은 그때그때 여러 번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죠. 피고 꽃이 핀다니까 이 생각도 나네요. 여러 번 핀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고 지고 또 비어무궁화라네. 아 오랜만에 떠오른 노래 가사입니다. 꽃도 해마다 피는 꽃이 있죠. 그리고 한 해만 딱 피는 꽃이 있고요. 어떤 꽃은 한 해에도 꽃이 핀 다음에 다시 또 피고 어떤 꽃 같은 경우는 한번 다 핀 다음에 위에 부분을 잘라주면 다시 또 꽃이 피는 그래서 1년에도 한 여름 정도 피기 시작해서 초겨울까지 피는 꽃들도 많죠. 네. 이것도 뭐 꽃을 많이 피워야 좋다 한번 피는 건 덜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살면서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여러 번 맞이한다. 꼭 너도 꽃이다. 꽃을 한 번만 피우는 건 한 번만 피우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생각해보니까요 흔히 예쁘거나 좋은 것을 비유할 때 꽃 이야기를 하네요. 꽃처럼 예쁘다, 마음의 꽃, 꽃다운 나이,
꽃 같은 시절, 꽃미남. 제가 왜 이것만 더 크게

편한 걸 얘기할 때 뿌리 같은,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 같은 걸 얘기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때도 뿌리가 또 으뜸이죠. 네. 민주주의도 뿌리가 탄탄해야지, 풀뿌리처럼. 그래야지 민주주의의 꽃도 더 활짝 필수 있는 겁니다. 줄기 같은 사람처럼, 이런 말도 있죠. 네. 그렇다면, 방송의 꽃은, 네. 이어서 누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먼저 생각난 것이 있어요. 호박꽃도 꽃이다. 그런데 방송 듣고 나니 이런 생각도 드네요. 꽃이 아니면 어때요? 호박꽃은 꽃보다는 호박이라는 열매가 더 의미가 있잖아요. 히읗. 꽃의 영역에서 호박꽃은 사랑받지 못하지만 열매의 영역에서는 정말 최고죠. 히읗. 꽃이 아니면 어때요? 각자의 매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히읗히읗. 남겨주셨습니다. 저는요. 호박꽃이 어렸을 때, 요즘은 호박꽃을 주변에서는 보기가 힘든데요. 어렸을 때는 단장놈으로 호박꽃이 있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딩스럽게 호박꽃도 꽃이냐 하면서 우리가 놀리긴 하잖아요. 근데 청소년이 되면서, 아, 엄청 큰 것처럼 얘기하네요. 초딩과 청소년.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문득 그 생각이 화초를 좋아하고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오늘 갑자기 평소에 봤던 게 들었던 문구가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처럼 호박꽃이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호박꽃, 꽃도, 꽃 자체도 참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란 빛깔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안에 꽃 수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에게 호박꽃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호박꽃을 통해서 루시님이 열매의 가치를 다시금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꽃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열매의 소중함.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각자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너도 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요. 화양연화가 생각납니다. 인생에서 꽃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절. 제 인생에서도 화양연화는 언제일까요? 아직 안온것 같긴 해요. 하면서 눈물 찍 이모티콘 올려주셨네요. 앞서 종무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죠. 아, 화양연화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화양연화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요.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수많은 내일이 더 기대된다는, 꽃을 피울 나를 기대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요, 화양연화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나의 아름다운 시절을 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좀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꽃은 꼭한번 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번, 네. 그것도 내가 일과 관련된 꽃을 피는 순간도 있겠고, 사랑과 관련된 꽃을 피는 순간도 있겠고, 건강과 관련된 꽃을 피는 순간도 있겠죠. 그렇게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잠깐 듣고 갈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부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루에 하루만 더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상빈님이 나류 책갈피 119회 방송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예전에 자주 들었던 말이죠.

제가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말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들려왔습니다. 힘이 필요할 때 응원으로 들었거나 했던 말인데요. 오랜만에 듣네요. 그래도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요, 항상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답니다. 요즘 MZ세대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 있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네, MZ세대, X세대, 뭐 밀레니엄 세대. 그런데 그때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마음에 그렇게 안 들었던 순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랬던 말이구나, 그게 경험과 세월이 또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MZ세대 분들도요,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이미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성숙한 초딩 같은 경우는 그걸 더 일찍 느꼈을 수도 있겠죠. 상민님 말씀처럼 꼭 MZ세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러한 문구가 특별하게 더 마음에 와 닿는 순간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요, 잡초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풀들도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인데 잡초라는 이름으로 통칭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지난주에 신나서 계란꽃, 개망초 꽃밭이 펼쳐진 산책로에서 한참 사진 찍으며 놀았다고 소개했었는데요. 며칠 후 다시 그 길을 걷는데요. 그 예쁜 꽃밭이요, 예초가 되어 개망초 친구들이 쓰러져 말라 있는 거예요. 유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천변쪽 개망초 친구들은 하늘하늘 바람에 춤을 추고 있어서 그쪽에 피해서 다행이야, 잘 살아줘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걷고 있는데요. 그쪽 천변에는 개망초 친구들이 또 예초되어 있더라고요. 유유, 미안해. 그래도 너희들은 내 사진 속에서 예쁘게 웃고 있단다. 잘 쉬고 내년에 만나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다시 그 길을 걷는데요. 다시 곳곳에 개망초 친구들이 예쁘게 금세 자라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반가움과 기쁨, 그리고 그 생명력에 감탄하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앞에 울창한 숲이 있는데요. 며칠 전 밤엔 오랜만에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서 반가웠어요. 몇 주 전에 진행자님께서 퀴즈 냈었던 그 소쩍새 소리가 귓가에서 생생하게 들리니 참 좋았습니다. 오늘 새벽엔 뻐꾸기 소리가 들리고 한동안 들리지 않던 닭 우는 소리가 들려서 또 너무 좋았어요. 밤 12시에 우는 닭, 2시에 우는 닭, 3시, 4시, 6시, 점점점. 이렇게 불면증 닭들이 우는 소리가요. 불면증이 있는 제게 친구 같아서 참 고마웠지만요. 그 친구들도 저도 불면증이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연에 적을 내용을 미리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었는데요. 모두 적고 나니 기분이 참 좋네요. 참 저는 프리지아를 가장 좋아하지만 무꽃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밤 공기가 상쾌한 요즘입니다. 그 울창한 숲 덕분에 등산할 때는 맡는 그 향기를 집에서도 맡을 수 있음이 늘 감사함입니다. 진행자님도 청취자님도 상쾌한 매일이 되시길 원해요 라고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잡초라고 이름을 통칭하는 거요, 저도 공감합니다. 봄에 예전에 방송 중에 했던 말 중에 야생화도 비슷하죠. 우리가 요즘 들에 야생화가 많이 피어서 봄꽃이 피어서 좋다라고 하는데 실은 저마다 다 멋진 이름이 하나하나 있죠.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하나하나 있을 거고요. 또 잡초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잖아요. 계란꽃, 개망초, 저도 좋아하는 꽃이에요. 꽃이 조그맣고 노란색, 그 수술 같은 게 있고요. 주변에 흰 꽃이 둘레 있는데 예전에 사진 찍을 때 특히 많이 좋아했던 꽃입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비슷한 경험 저도 있어요. 아파트 주변에 넝쿨 장미가, 붉은색 장미가 참 풍성하게 많았는데 작년 4월에, 하물며 5월에 꽃피는데 4월에 예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그 기억이 나서 3월, 4월 중에 액비, 액체 비료를 사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 앞에 장미꽃들 뿌려줬는데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긴 했어요. 네, 더 관심으로 꽃을 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세연님요, 아파트 사시는 것 같은데요. 소쩍새 소리, 뻐꾸기 소리 하면요, 닭의 울음까지 들리는 거예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지난주 방송에 남겨주신 SNS 댓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인이 버스에서 안치환의 노래 가사를 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프리스타일의 바이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늘 놀자 날씨가 희끄무레하다 날에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이래도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은 놀자

예, 스케치 산다는 건다 그런 거 아니겠니?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저번 주에 선거, 지방선거 끝났죠? 우리 지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뭐,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또 재미가 없다고 노래 가사처럼 나오는데요. 준비한 만큼.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전주 시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거니까요. 이번에 소임을 맡으신 분들, 권력을 이양받으신 분들, 정말로 노력을 해서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클래식 여유야,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 앵콜 요청 금지.

발코니나 마저 앵콜 요청 금지.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더 클래식의 김광진 씨가 독특한 패션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방송도 많이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듣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멘트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아 젊게 보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젊게 보인다는 것이 뜻이 좀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게 보이는 것이 마치 좀 진리인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건 젊게 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젊게 보인다는 것은 그게 좋은 뜻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멋있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젊게 보이는 거하고 다른 이미지로 그 나이에 맞게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나한테 어울리는 그리고 무언가를 했을 때 멋있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모던 주스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조 좋아해.

네, 모던 주스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들으신 곡은 요조의 좋아해였습니다. 플라워, 눈물.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지역 서출력 방송입니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장미저 7번 곡도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저번 주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른 여름이 벌써 왔나 할 정도였는데, 어제 오늘은 뭐 평균 한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제일 많이 찾아오는 손님이죠, 감기. 차가운 것도 좋지만 따뜻한 차를 드시면서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팝송 두곡좀 듣고 올까요? 포로라이다, 로우, 애니맨, Without Me.

애니맨 비답 미 프로라이더 라오 듣고 왔습니다. 제 영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이다우 춤이라고 제가 노래를 소개를 했었네요. I'm a boy, you're a girl. Good morning,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암기로 영어를 배운 세대들의 특징이자 실수를 했습니다. 인서의 길고양이, 미유, 종로에서.

네, 인서 길고양이 미유 종로에서 두곡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청량함이라고 하죠. 원티드 이정희 같이 부른 노래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그리고 우효입니다. 민들레.

헌티드 이지영의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우효의 민들레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해올리 은하수님, 민영 21세기님 저희 홈페이지에 주소 남겨주시면 나루 역사 문화 연구소 강용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자, 오늘 1부에 저만의 코너는 실버건의 주간플리입니다.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들의 띵곡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자, 순정이라고 하는 노래, 네덜란드 튤립농장의 노래 먼저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셨던 네틸롱의 순정이라고 하는 노래가 네덜란드 튤립농장 네틸롱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멤버로는 이규범, 최민영, 홍순인이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서정적이면 가사와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담아낸 곡들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을 노래는요, 비오는 날 벚꽃처럼 너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 라고 하는 슬픈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비 오는 날 벚꽃처럼 너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 라고 하는 슬픈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요, 2017년 4월 17일 비번너라고 하는 줄임말로 발표되었었던 앨범의 수록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명가수라고 하는 노래 듣고 오시죠.

네. 네덜란드 튤립 농장의 명가수라고 하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이 명가수인데 전라도 말로 명카수 이렇게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제목입니다. 또 익숙한 목소리 있었죠. 바로 가수 이정님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아주 알짜배기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베리베리 파인하우스.

네, 네틸롱의 음악 계속해서 실버건의 주간 플리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음악은요,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네틸롱에 대해서 보니까 아티스트 소개가 상당히 개성 있어요. 재밌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음악 얘기 나오면 노심초사 눈치만 보던 싱어송라이터가 우여곡절 끝에 노빠꾸 직진 밴드를 결성했던 게 바로 네틸롱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거해 성공한 앨범을 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각가지 그 명절 때마다 빌어봤지만 외면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주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에 소개될 만큼 이 정도의 성공도 꽤 괜찮은 성공 아닌가 싶습니다. 네틸롱의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 듣고 오시죠.

0: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
1: 네, 내레이션까지 귀엽게 들어가 있는 노래였네요. 네, 아, 이렇게 네틀롱의 음악들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기분이 참 뭐랄까 멜랑콜리한 듯 하면서도 뭔가 가슴속에 이렇게 착착하게 이렇게 젖어오는 듯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좋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긴 말로 노래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틀롱의 음악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다는 얘기들을 음악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홍대 갔을 때 이 규범님, 네틀롱에서 활동하시는 규범님이 내려주는 커피를 맛보고 왔는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만큼 진하고 좋은 향기를 갖고 있는 팀의 음악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튤립 에세이라고 하는 노래 듣고요. 2부 코너죠. 송 작가는 오늘도 송 작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돌아오시죠.

네, 모모닝의 데뷔곡인 Your Rainbow 듣고 오셨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2018년 발표한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나를 눈물 짓게 할 테니까 라고 하는 노래가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무브닝의 음악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나를 눈물짓게 할 테니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영원한 청춘 곁에 우리 무브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세월을 함께 걷는 음악을 노래한다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셨던 노래가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멤버로는 강아림, 보컬, 피아노, 작곡, 작사를 맡고 있고요. 임준혁 드럼으로 해서 2인조로 지금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팬카페에도 있네요. 모브닝 팬카페 이름은 레인보우이네요. 레인보우. 네. You're a Rainbow라고 한 노래 덕분에 아마 만들어진 이름인 것 같고요. 네. 그 팬카페 팬들 애칭은 모린이래요. 모린이. 네. 그러면 모브닝 노래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버건의 주간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제 실버건이라는 말을 실거번 이렇게 잘못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네요. 네, 무튼 실버건의 주간플리 오늘은 모브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우비 듣고 오시죠.

네, 모브닝의 여우비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가 그 사내의 맞선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OST로 삽입됐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익숙하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갈 노래는 그날의 우리는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전반적으로 오프닝 노래 중에 좀긴 제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문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긴 제목이기 때문에 또 돋보이는 날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DJ로서는 이긴 제목을 읽기가 여간 어렵네요.

네, 모브닝의 그날의 우리는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 듣고 계십니다. 자, 모브닝이 이번 주에 실버건의 주간 플리 선정 미션인데요. 보니까 2023년도에 노래를 다시 부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노래 어게인 하는 거. 여기 33호 가수로 출연을 해가지고 또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안경 오빠로 더좀 우리 곁에 대중들에게 조금 다시 다가오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앨범을 내고 있어요. 2016년도에 첫 앨범 내고 나서도 보니까 CJ E&M 센터 뭐 뉴미디어 공연 시작해가지고 신한카드 그레이트 루키, 펜타포트로 악페스티벌 출연, 뭐 썸데이 페스티벌 출연 등 상당하게 초반에 데뷔 때부터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팀입니다. 17년에도 그렇고 지금 2023년 12월에도 보통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싱글도 발매했고 최근 2024년에는 정규 앨범 선공개 싱글인 데드라인 발표한 바 있고요. 또 6월 달엔 단독 콘서트 한숨의 모양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여러분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오후 2시 현희의 노영라드 진행자 현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묵직한 단어 하나 꺼내볼게요. 어떠한 인생을 또 들여다보려고 또 현희가 이렇게 서두를 열까? 바로 무가치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단어가 너무너무 어둡게 끌리고 가지 않고 좀 이야기 작품 자체가 사실은 좀 어둡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우울하고 찌질한데 이상하게 웃깁니다. 상처가 깊은데 갑자기 다이소 이야기가 나오고 후회가 올라오는데 감정어치가 그걸 딱 들켜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누군가는 코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빠진 이를 보여주며 연거 없다 하는 그런 작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작품은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입니다. 줄여서 모자 무싸라고도 하죠. 네, 최근에 종영을 했는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일명 모자무싸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흐름으로 보기에는 사실 현희는 조금 다르게 보였거든요. 큰 사건 하나가 쭉 올라가서 클라이맥스가 터지는 구조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이 여기저기서 새고 흐르고 터지고 다시 가라앉는 작품이라고 하기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마치 감정어치를 차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황동만, 변은아, 박경세, 고혜진 이 배우들 작품 속의 배우들이죠. 중심으로 무가치함이란 어떤 감정이 어떻게 사람을 흔들고 어떻게 또 이상한 코미디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문장 한 가지 딱 기억남는데요. 작품이 끝난 다음에 현희한테 딱 각인이 됐어요.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웃기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살아야 한다면 웃기게. 무가치함. 모든 것들이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첫 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무거운 주제지만 너무 가라앉지 않게 조금 이상하고 산뜻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쿠나의 춤을 춰요. 사랑.

네, 나쿠나의 춤을 춰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모자무사는 제목부터 참 직설적이죠. 무가치함.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작품을 봤을 때, 도대체 다큐멘터리인가 하는 그런 느낌의 그 영상물로 보였기 때문에 처음엔 채널을 돌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가치함은 보다 보니까 꼭 인생이 완전히 망했을 때만 오는 감정이 아니구나라는 걸 드라마 자체에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예쁨을 받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 내가 만든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낄 때, 무가치하죠. 무가치하다고 느껴요, 가끔. 내가 한때 믿었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질 때, 아, 가치 없다, 이러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간혹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믿지 못하는 거죠. 황동만은 오래도록 영화 감독이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모든 기수,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화 감독, 작가 데뷔를 했는데 황동만은 데뷔를 못하는 그런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주인공이에요. 한때는 잘될줄 알았죠. 그렇죠. 우리의 이 가치로운 삶은 언제 빛이 날지는 몰라요. 대학교 시절도 있었고, 영화에 대한 꿈도 있었고, 자신만의 감각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앞으로 가고, 누군가는 감독이 되고, 누군가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황동반 앞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무난하게, 고속도로처럼 아무 일 없듯이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황동반은 계속 본인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아지트에 모여요. 아지트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 근데 황동만을 조금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다들 이야기를 다 해. 그래서 황동만의 무가치함은 이런 감정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잘될줄 알았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어깨에 뽕 들어가는 그런 사람. 뭐 맨날 그렇게 어깨에 뽕 들어가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왜 나만 여기에 있지? 저는 문득문득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왜 여기 있지? 그런데 나만 왜 여기 있지? 나도 여기 있지? 가 말이 달라요. 근데 나만 여기 있지 하는 순간 나는 좌절을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나도 여기에 있네라고 하는 순간 조금 위안이 된다라는. 근데 반면 주인공인 변은아는 조금 다르죠. 변은아는 자기 이야기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 어렸을 때의 과거, 내 과거를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왜 이렇게 내가 날카롭고 가시처럼 이렇게 돋아져 있는지, 왜 누군가의 나약함을 보면 견디기 어려운지, 다시 그 어디에선가에 나약한 순간들이 나타나면 나의 9살 시절로 돌아가서 코피가 나는 그런 상황들. 누가 때리지 않았지만 그 감정들이 그때로 나오는 쉽게 말하지 않죠. 황동만이 밀려난 사람이라면 변은아는 처음부터 자기 자리를 의심해온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너무, 너무 내가 철학적으로 얘기했나 봐. 철학적으로 보이나요? 황동만이 밀려난 사람. 변은아는 처음부터 자기 자리를 의심해온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현이 자체도 막 철학적인 가치로움을 좀 느끼는 거예요. 둘다 무가치함과 싸우지만 방식은 약간씩 다르죠. 그 배우 두 안에서. 황동만은 자기 망가짐을 드러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트로 말을 하자면 이게 그 자기를 소개하는 그 대사. 그리고 누군가는 너는 360을 그 코트만 입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코트로 말을 하자면 이렇게. 근데 그 망가짐도 정말 자신 있게 가치롭게 만드는 사람. 근데 변은아는 자기 망가짐을 숨기는 사람. 나는 이런 친구야. 이런 사람이야. 이름도 바꿨고 모든 것들을 숨기고 사는.
아빠 엄마의 헤어짐 속에서 또그 안에서 견디는 자기. 근데 그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도 아니고 외할머니도 아닌 아빠가 재혼한 새엄마의 엄마라는 그런 사실조차도 사실은 조금 이 드라마에 그 촌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뭉개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돈만과 변은아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작품을 이상하게 끌어올리는 매력적인 포인트. 둘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아, 저게 재밌을까? 하고 쳐다봤던 처음에 탁 끌렸던 부분이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저게 재밌다고? 이게 그 다음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그래서 이상한 온도들을 이렇게 묘하게 풀어내는 연출의 기법, 그다음에 작가의 능력. 그래서 위로 하기에는 이상하고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삐걱거리고. 근데 뭔가에 좀 에로틱한 부분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은 없지만 뭔가에 풍기는 거는 정말 매력적인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픈 재밌지만 웃픈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서 다음 곡은 그 묘한 관계의 시작을 놓고 싶으네요. 서로 똑바로 위로하지 못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신경 쓰이는 감정. 두 번째 곡입니다. 썰의 눈.

네, 썰의 눈 듣고 왔습니다. 이 작품 모자물사는 감독들이 좀 많이 나와요. 황동만, 박경세, 그리고 변은아의 글을 자기 것처럼 말한 찌질한 감독, 얼굴이 잘생긴 감독이죠. 여기서 감독은 단순히 영화를 찍는 직업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화에서는 시대를 반영하는 멘트도 나오죠. 디지털 시대, 디지털 AI. 요즘엔 그 시대로 따라가는데 우리도 묻어가야 되나? 라는 그 축배를 들면서 그렇게 외치는 이런 동기생들의 이야기, 대화가 또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작품 안에서의 감독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 라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로 비춰져요. 어쨌든 감독, 연출자, 모자무사의 연출자가 그거를 유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인은 그걸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동만이 오래도록 감독이 되지 못한 사람, 데뷔하지 못한 사람. 근데 그 내면에는 처음 등단이라고 그러니까 초기에 이 영화 촬영 세트장에 있는 변기에다가 볼일을 보고 거기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몇 년간, 20년 동안 거의 작품에 못 올라간, 데뷔를 못한. 그래서 뭐 데뷔를 오래도록 못한 감독이 되지 못한 사람, 인물로 황동만이 나오고, 자기 이름으로 작품을 제대로 세상에 내놓지 못했고, 그 시간만큼 열등감과 억울함에 쌓여 있는. 박경세는 근데 반대로 이미 감독이죠. 근데, 겉으로 보면 황동만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 제작자 와이프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감독이고, 일단 여러 편의 데뷔도 일단은 하고. 그런데 박경세도 편하지는 않죠. 11화에서 박경세가 고혜진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 당신은 나, 너 지금 예뻐하지 않잖아. 이런 대사를 할때그 느낌. 예전에 내가 작품 잘 나가고 잘쓸 때는 네가 나를 예뻐했잖아. 그게 힘이 돼서 작품을 썼는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고배를 마시는 그런 작품을 쓰니 고혜진 제작자 대표가 박경세에게 힘을 준다고 계속 말을 하죠. 그런데도 작품이 안 나와. 그런데 그 아기 작가 신입 작가하고 같이 있을 때만 정말 힘나는 박경세의 모습을 보고 글이 점점 이렇게 신나 보이는 글이 나오는 순간 고혜진이 이혼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박경세가 당신은 나 지금 예뻐하지 않잖아 이 대사 좀 유치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처절했으면 정말 그 그냥 신나 보여. 그러니까 잘 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정말 토해내듯이 얘기하고 뒤돌아가는 고혜진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박경세도 역시 정말 토해내듯이 그냥 흘리듯이 말을 하는 그 대부분이 웃음이 나오면서도 왠지 씁쓸한, 슬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글이 안 나온다는 얘기였잖아요. 유치하지만.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 아직 괜찮아. 나 당신에게 예쁜 사람이야. 나 그러니까 나 한번 봐줘. 내가 쓰는 글이 변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나를 보는 눈이 바뀐 거야. 나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나 아직도 있어. 근데 그 장소가 사실은 고혜진이 전화를 하죠. 내글 전화를 했을 때내글 봤어? 봤어. 잘 좋더라. 끝. 이따 뒤풀이 올 거야? 응, 안 와. 잘 거야.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풀이 장소에 박경세가 나타나죠. 근데 박경세는 를 보고 손흔드는 고혜진이 있는데 박경세는 같이 일하는 작가의 자리로 가는 그 씁쓸한 장면이 이제 화면에 담겨지면서
고해진이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우프지만 어찌 됐든 이 이들만의 공격적인 언어 대화라기보다는 그래도 예쁘게 이야기하고 싶은 제작자 대표이면서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박경세는 성공한 감독인데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정말 제작자 대표한테 예쁨도 받고 싶고 아내한테 사랑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황동만은 못 돼서 괴롭고 박경세는 됐는데 괴롭고 둘의 괴로움은 정말 약간 그건 틀려요. 그래서 둘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고 대학교 때 진짜 오르미와 가지미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자기들의 그 부캐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좀 봐줘. 나 아직 같이 있다고 말해줘. 네가 말을 해주면 난 힘이 날것 같아. 요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자무사. 성공과 실패를 단순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무가치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부분이 또, 형이 시인이에요. 정말 잘 나가는 시인. 근데 형이, 소개를 할 때, 저 지금 용조공이에요. 10년 이상 시를 안 쓰니, 이 사람의 시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해서 용족공 얘기를 하면서 전전하다, 전전긍긍하는 그런 생활을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 한컷한 컷이 모두 이렇게 감정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청자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들을 볼수 있게 만든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본인은 자기의 감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데 그 에너지와 잘 맞는 다음 곡 이어갈게요. 실리카겔의 로페인.

네, 실리카겔의 로페인 듣고 왔습니다. 이 작품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치가 하나 나오죠. 요즘에 손목시계 워치,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감정워치예요. 감정워치는 이 안에서는 단순한 소품처럼 사람들이 누구나 차고 다니는 시계로 표현되진 않아요. 이 작품 속에서는 인물들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 장치로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나 화난 거야. 아닌가? 나 괜찮아. 아니, 나안 무서워. 나 통쾌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감정어치는 그걸 좀 다르게 읽히는 거죠. 황동만이 박경세에게 쏟아붓고 나서 도망치듯 나오는 통쾌, 통쾌, 통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그런데 감정워치에서는 띠릭띠릭띠릭 올려요. 그게 통쾌함이 아니라 후회라고 뜨는 거죠. 황동만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통쾌하다고 뭔가를 찌질한 여태까지의 자신의 찌질함을 박경세한테 풀어내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통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감정오치는 다르게 읽히는 후회라고 하는 순간 황동만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자기의 몸은 박경세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몸은 감정은 감정오치는 각각이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그거 통쾌함 아니고 후회야. 사람은 남의 감정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도 자주 오해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간혹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감정이 지금 화난 감정이야. 근데 나의 감정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마치 나의 감정을 읽히듯이 너의 감정은 지금 화난 감정이야? 서운함이야? 속상함이야? 묻지도 않고. 근데 내 감정을 나도 잘 모르는데 상대가 평가를 하는, 판단을 하는 그럴 때가 간혹 있죠. 그래서 내가 통쾌하다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미안함일 수도 있고 내가 분노라고 생각했던 감정은 사실은 서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나 지금 화나. 누구 때문에 화나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좀 서운해. 근데 서운한 건과 화남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이거는 이런 감정이 나올 수 있지. 이 인정이 되는 그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통쾌하다고 믿었던 건 미안함. 내가 분노라고 생각했던 건 서운함. 내가 무서움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은 어느 순간 이상한 용기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사채업자와 통화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막안 받고 막 바뀌다가 황동만이 사채업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죠. 목걸이 차고 오면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나의 감정어치는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무서움이 표현이 되지 않고 정말 가짜한타라고 해야 되나? 전화를 끊고 근데 옷을 막그 주섬주섬 챙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떠나요. 여기서 웃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현이는 포인트를 잡자면 황동만이 사채업자한테 막 퍼부어놓고 진짜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놓고 황동만이 이렇게 집에서 막 옷을 막 챙겨가지고 막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정면으로 걸어 나오니까 상대가 오히려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끊은 뒤 사람이 갑자기 그 사채업자 표정이 정말 재밌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황동만이 뭔가 한 방을 맞은 듯한 표정. 이 작품의 코미디는 이런 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조목조목 따지죠.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렸고 그 돈을 언제 갚았고 며칠 동안 어떻게 했고. 근데 그 100만 원은 고양이 수술비로 빌렸던 그 돈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에세이처럼 풀어서 막 따다다다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또 황동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기 옷 얘기를 할 때도 쫙 풀듯이. 그래서 전화를 끊은 뒤이 황동만의 행동, 그다음에 끊은 뒤에 사채업자의 표정, 모든 것들이 이게 무가치함이 아니고 정말 갑작스럽게 웃음을 줬던 포인트였다.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센 사람이 이겨서 웃긴 게 아니, 무너진 사람이 갑자기 정면으로 이렇게 나선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초반에 감정어치 테스트 번호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 사람이 이름이나 삶으로 먼저 소개되는 게 아니라 번호와 부류로 소개되는 거죠. 나는 몇 번이에요. 나는 몇 번이고요. 40번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느낌이 이제 똑같은 감정을 느낄 때 똑같이 연두색 감정어치가 작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아, 40번이 이 번호였구나. 아, 내가 말했던 이 번호는 그 사람이 말했던 번호는 이 번호였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 이름보다 감정 상태가 먼저 표현이 되는 감정어치가 단순한 소품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이 작품의 흐름을 끌고 간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부류에 있는 것처럼 감정이 먼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잘못된 오류로 나타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감정도 색깔 하나하나 설명되진 않아요. 뭐, 내가 좋을 때, 기쁠 때, 희열을 느낄 때, 기쁨의 말도 다양하게 있는 거 아시죠?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 이런 것도 다양한 느낌으로 오는 것처럼. 그래서, 감정어치가 좀 재밌는 포인트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민망한 속마음을 자꾸 들켜버리게 되는 거죠. 감정어치를 차고 있는 동안. 그래서, 황동만은 통쾌하다고 말했지만 후회였고, 무서운 줄 알았다면 알았지만 어느 순간 그 무서움이 아니고 변은아는 숨기고 싶었지만 자기 이야기를 자꾸 밖으로 꺼내는 누구 앞에서? 황동만 앞에서 감독님하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고 뭔가에 힘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어치는 결국 이렇게 사람들을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장치처럼 보이는 거죠. 너 자신 있게 들키고 있어. 그죠? 나의 감정을, 나도 모르는 감정을 얘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곡 음악 들려드릴게요. 변은아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조용하지만 감정이 깊고 숨긴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느낌의 곡입니다. 오존의 Somehow.

네, 오전에 Somehow 듣고 왔습니다. 이곡 뒤에 좀 변은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아까 변은아가 뭐 코피를 흘고 감정 워치의 앞부분에 이야기를 좀 했다면, 변은아 이 배우 고윤정 배우가 역할을 소화했는데요. 변은아는 단순히 이제 까칠한 사람이었을까요? 까칠한? 예쁜 사람? 강한 사람이라기 보기에는 좀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애쓰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애쓰려고 하니까 코피가 자주 나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코피인 거죠.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에 좀 가까웠던,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또 코피였고, 보통 드라마에서 코피는, 과로, 힘듦, 일상에 막 지침이 있을 때 코피가 주르륵 나오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코피가 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닦고 맞고 자기 할 일을 또 계속해요. 근데 보통의 그 영상물 매체에서는 잠을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무리해서 일을 하면 코피가 나는 그런 거를 연상할 때 코피가 나는데, 근데 이 작품에서는 조금 그 코피, 변은아의 코피는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입으로 말하지 못한 거,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럴 때마다 자꾸 9살 그 시절로 가는 거죠. 자기 안에 계속 눌렀던 감정이 계속 소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 먼저 몸이면서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코피가 흐르는. 변은아는 자기 이야기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숨기고 또 숨기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변시훈에서 변은아로 바뀌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누군가의 나약함을 보면 견디기가 힘든지, 나의 그 9살 시절의 힘든 그 상황이 계속 나오는, 왜 나를 자꾸 공격적으로 만들게 되지? 근데 통쾌한 부분들이 좀 곳곳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작품은 그 최대표하고 얘기할 때 영실이처럼 뭐 네가 글을 잘 쓰기를 뭐를 해라고 했을 때 제가 영실이에요라고 딱 얘기하죠. 그때 이야기했을 때 감정선을 정확하게 나의 이 감정이 뿌리에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 확 잡아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듯하게 하는 장면들이 11화, 12화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11화하고 12화에서는 작품의 변은아가 자기 이야기를 앞으로 세우는 거죠. 대배우가 변은아의 이야기를 알아차리고 영실이가 변을아라는 걸 알죠. 아지트까지 찾아와서 작품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낙낙낙 작품을 디스하듯이 얘기하고 그 작품에 너의 힘, 온 열정을 다 쏟았고 이후에 네가 성공을 할지 말지 그거를 또 한번 보겠다라고 엄포를 하지만, 사실은 내 딸, 내가 사실 생물학적 엄마인 내가 변은아를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그 상황에서 변은아의 숨기고 싶고 아픔이 있었던 도끼와 상처를 건드리는데, 건드리면서 변은아를 코 나오게 하죠. 변은아의 감정을 뚫게 하는 묘한 배종옥이 그런 역할을 해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몰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동시에 누군가만은 알아차려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변은아가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황동만에게는. 상처를 숨기고 싶지만 그 상처를 아무도 몰라 주는 것도 싫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변은아가 코피를 흘리는 거는 피가 아니라
오래 참아온 감정들을 쏟아낸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정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아요. 눈물만으로도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눈물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걸 코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은 말로 나오고 어떤 감정은 소리로 나오고 어떤 감정은 코피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어떤 감정은 웃음으로 나오는. 정말 저녁에 보면서 막 빵빵 터지는 몇 번의 그 요소들이 지점들이 있었을 때 혼자 웃으면서도 아 뭐지 이거? 이런 간만에 보면서 전주까지는 설레는 감정이었다면 이런 작품을 만나면서 이런 감정 뭐지? 이런 작품에 이렇게 만나다니. 요런. 그래서 황동만이 변은아에게 건넨 이상한 위로 같은 게 나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은아가 황동만을 또 이상하게 위로하는 방법이 또 예쁘게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정말 웃기면서도 통쾌한 장면들이 또 몇 군데 있죠. 변은아의 글을 자신의 글이라고 말한 찌질한 감독. 사실은 둘 사이는 예전에는 사귀는 사이였어요. 사귀는 사이면서 글을 일부는 쓰고 일부는 이 사람이 쓰고 이럴 때 이 작가의 내 서브 작가로 올릴지 말지 네가 결정해. 안 그러면 얘기한다. 그리고 전화 통화하면서 너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난 지금 녹음한다. 라고 하면서 찌질함에 정말 극을 달리는 듯한 사람을 정말 매장하듯이 변은아가 뼈를 때리죠. 잘생기고 번듯한 그럴듯해 보이는 감독이 전혀 자기하고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의 글을 자기가 쓴 것마냥 그렇게 하는. 그런데 남의 글을 자기 것처럼 말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훔쳐서 자기 재능인 척 하는 그런 찌질한 감독이 나오는 거죠. 그걸 알게 된 황동만은 그 감독과 한판 붙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 얼마 안 된 치아가 빠지고 겉으로는 보면 정말 볼품이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보여지는데 황동만 거기에서는 조금 멋있었어요. 아니 다른 데에서 다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그 황동만이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마음이 아픈 건 그지죠. 세계 2차 대전 때 뚫고 온 총알 구멍이 난 밥알이가 찢어졌을 때. 근데 그 찢어졌을 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보이고 1998년도 찍힌 그런 부분. 아 속았어. 그래서 그날 황동만은 그 상태로 변은아를 찾아가죠. 그리고 첫 대사 아주 이상적입니다. 속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감독하고 싸우는, 마감독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는 대사가 잘생긴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 웃기면서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도 거짓말을 합니다. 번듯한 사람도 남의 이야기를 훔칩니다. 반대로 망가진 사람도 진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진심을 받아줘. 이것이 내면에 있지 않았을까요? 치아가 빠진 사람도 누군가는 웃길 수 있습니다. 에 표현을 하듯이 황동만은 변은아에게 길게 위로하지 않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요. 그 사람 잊어요.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대신에 빠진 일을 보여주죠. 연거 없다. 라는 식의 창틀 밑에다 올라왔다 하는 그 연거 없다. 이빨 빠진 이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느낌이 그냥 너 괜찮아. 힘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위로하는 방식이 또 다르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위로가 되는.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끌끌했던 변은아가 그걸 보고 웃는 거고, 왜그 전에 통화를 했었잖아요. 마감독이랑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세상 사람 더 알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폭언을 하죠. 이 장면이 좋은 그 흐름이 좋았던 건 황동만이 자기가 망가짐을 감추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기의 망가짐을 가지고 변은아 앞에 쓰는 거고, 나도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웃을 수 있어요. 이건 이상한 위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런 위로가 잘 어울리는 듯하게 상처를 없애주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들고 웃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위로. 이 작품의 코미디는 여기에서 나오죠. 인생이 웃겨서 코미디가 아니라 지옥 같은 순간에도 어떻든 웃어야 해서 코미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오늘 제목과도 맞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웃기게 형이 물어봐요. 너는 너의 인생 목표는 뭐야? 라고 했을 때 고민하다가 웃기는 거. 산다면 웃기게 사는 거야. 누군가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그 사람 앞에 같이 망가져 줄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가치함을 단번에 없애 줄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을 한번 웃게 할수 있습니다. 황동만이 변은아에게 해준 건 어쩌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답을 준게 아니라 웃음을 준 것. 설명을 한게 아니라 자기 빠진 일을 보여준 것. 그래서 이 장면은 코미디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를 너무 무겁지 않게 조금은 산뜻한 게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현희의 너영라디에서는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통해 무가치함과 자신의 감정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모자 못사. 이 작품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망가져 있습니다. 또 아직 뜨지 못한 감독의 뜨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황동만은 오래도록 감독이 되지 못한 사람이고 말은 많고 본론은 늦고 다이소부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 그게 황동만이고 나야 라고 하는 사람, 나 아직 찍고 싶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고혜진이 황동만에게 액션 컷만 외쳐, 넌더 다른 말 하지 마 라고 차 안에서 외치는 그 장면도 웃음의 포인트였습니다. 액션 컷, 이두 단어 단순한 현장 구호가 아니죠. 황동만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주문처럼 들리는, 액션은 자 이제 시작이야. 컷. 그만 핑계대고 그 장면은 여기서 끊어. 박경세는 이미 감독이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예쁨 받고 싶은 사람. 황동만에게는 퍼붓고 나서

0: 통쾌하다고 말하지만 감정 워치는 그걸 후회라고 잊고 사람은 자기 감정도 자주 틀리게 읽는 경우가 있죠. 통쾌한 줄 알았는데 후회의 마음이 있었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어느 무섭지 않고 찌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아팠던 그런 상황들의 감정들이 12편을 보면서 다 나오는 거죠. 변은하는 자기 이야기를 숨기고 싶지만 결국 그 이야기 앞에 서야 하는 사람으로 그의 코피는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감정이 몸 밖으로 새는 장면처럼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1: 무가치함이란 내 삶에서 의미를 감지 못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아주 사소한 소리 하나에서 다시 의미를 감지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날에도 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흔들리는 중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면 웃기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 90.5MHz 현이의 너영 라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햇살이 가장 깊게 보이는 시간이죠. 오후 3시. 저는 다정한 테라스에 와 있습니다. 연한 연두빛이었던 나뭇잎들. 그 여리디 여린 잎을 보고 유록이라고도 하죠. 그 유록의 어린 잎이 어느새 건강한 짙은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습니다. 5월의 화사함이 수줍은 설렘 같았다면 6월의 푸르름은 우리에게 이제 진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 눈부신 계절에 뜨거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가장 화려하게 자태를 뽐내는 꽃. 바로 6월의 주인공은 장미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가시디에 숨겨진 그 매혹적인 향기와 붉은 빛깔을 보고 있으면 장미가 왜 수많은 시인과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6월의 장미는 이 계절의 푸르름처럼 우리 마음도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을 건네는 듯해요. 지난 방송에 우리는 꽃들의 잔치, 꽃의 왈츠를 함께 들어보았죠. 이번 6월은 그 선율의 주인공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선물, 발레의 백조의 호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마침 우리 동네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 반가운 공연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6월의 첫 곡은 차이코프스키가 그린 신비롭고 아름다운 호수의 전경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 93.5MHz 다정한 테라스를 진행하고 있는 윤인순입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차이코프스키의 선율입니다. 악마의 저주에 걸려 낮에는 백조로, 밤에는 사람으로 변하는 오데트 공주의 슬픈 운명. 하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는 건 결국 진실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전해드렸듯이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이 그려내는 이 우아한 몸짓을 오는 6월 우리 동네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의 어느 푸른 저녁, 소중한 분의 손을 잡고 백조들의 호수로 나들이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그린 신비로운 호수에서 잠시 숨을 고르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6월의 초록 속으로 걸어가 볼까 합니다. 이어지는 두 곡은 이 계절의 푸르름과 참 닮은 곡들로 준비했어요. 첫 곡은 여름의 길목에서 들으면 마음까지 맑아지는 밥송이죠. 베트 미들러의 장미, 더로지입니다. 가시도 친 장미가 사실은 사랑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는 곡이죠. 이어서 흐르는 곡은 듣기만 해도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연주곡,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사막장까지 두 곡 연속으로 듣겠습니다.

여름의 길목에서 만난 상반된 매력의 두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베티 미들레의 잔잔한 장미가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면 이어서 들으신 비발디의 여름 사막장은 한여름에 쏟아지는 소나기와 폭풍우처럼 가슴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기분이었죠. 6월의 하늘이 품은 두 가지 얼굴을 음악으로 미리 만나본 듯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폭풍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오후는 조금 더 깊고 차분한 감성으로 물들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이어지는 두 곡은 나른해지기 쉬운 이 시간 가만히 눈을 감고 옛 추억을 돌아보게 만드는 다정한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싱그러운 청춘의 날들이 떠오르는 곡이죠. 유재하의 지난 날입니다. 지나버린 날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파온다면서도 결국엔 다정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마법 같은 노래이죠. 뒤이어서 들으실 곡은 동요 미국 미녀이기도 한 할아버지의 시계입니다.

유재하의 지난날에 이어 정겨운 명곡 할아버지의 시계까지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째깍째깍 흐르는 시계추 소리를 닮은 선율 듣고 있으니 우리 삶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했던 지난 나날들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6월의 이 나른한 오후 시간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를 과거의 어느 다정한 순간으로 데려다 주고 났죠. 원곡의 가사는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 집에 들어온 시계가 할아버지의 기쁨, 슬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함께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 시계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출생, 결혼, 그리고 임종까지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지켜본 유일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앞서 들으신 정겨운 시계추 소리에 이어 오늘 시가 고이는 시간에는 요즘 제가 푹 빠져서 마음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귀한 시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전북 지역의 역사와 숨결이 그대로 흐르는 곳이죠. 전북에서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쓰시는 정군수 시인의 동진강이라는 시입니다.

홍진강 정군수 속내거나 소용돌이 쳐본 적 없는 강 하늘을 이고 벼농사를 짓던 농부들처럼 차지로 들지 않고 넘치지 않고 순종하며 흐르다가 해지면 서해에 이르는 강 벼폭이 아래로 길을 내다가 어깨 쑤시는 농부와 마주치면 품으로 흘러들어 응석 뿌리는 강 가뭄이 들면 자라 새끼 몇 마리 몰고 농부의 마당으로 들어서는 강 고부 배들평야 곳간을 다 채워도 번쩍거리거나 거들먹거리지 않고 하늘이 노하면 썩은 나무들 다 쓸어 먼 바다에 버리는 강 누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진강 물길로 달려와 통학군 깃발로 모이게 했는가 통진강 물을 몰아 북으로 가게 했는가 강물에 흙 묻은 발 씻을 겨를도 없이 쇠스락 메고 축창 들고 억새길 엉겅퀴킬 맨발로 달려온 사람들아 백산산성, 축산산성, 함성을 모은 사람들아 이들이 누구던가 통진강물로 벼농사를 지으며 꽹과리 칭치며 풍년가 부르던 농부들이 아니던가 황토물로 흐르다가 진흙물로 흐르다가 사랑받는 강의 노래도 되지 못하고 끝내 들녘 묽고 아래로만 흐르던 강 전봉준의 마을을 지나 통학군들이 밟아보지 못한 땅 영문 모르고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동진강아 썩지 말고 기름진 젖줄이 되어 벼포기 같은 푸른 깃발 벌벌 날리게 하라. 다시 동학의 깃발로 일어서는 동진강아 정군수 시인의 동진강시였습니다. 평소에는 차지러 들지 않고 넘치지도 않으며 묵묵히 농부들의 마당을 적셔주던 순한 강물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뜨거운 함성이 되어 백산산성을 뒤흔들었던 역사. 6월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 우리 곁을 흐르는 통진강을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축창을 들었던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의 숭고한 마음을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영문 모르고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저 강물이 앞으로도 우리 삶을 따뜻하게 먹여 살리는 기름진 젖줄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지역의 뜨거운 숨결을 느낀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길을 더 깊은 세계로 안내할 아름다운 연주곡 두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물 위를 우아하게 미끄러지는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의 백조 그리고 스페인의 애잔한 슬픔이 기타줄을 타고 흐르는 타레가의 명곡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까지 두 곡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물 위를 우아하게 미끄러지는 생쌍스의 백조. 그리고 애절한 슬픔이 기타줄을 타고 물결치듯 흐르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까지 연속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우리 고향의 동진강이 농부들의 땀방울과 역사의 숨결을 품은 강이었다면, 방금 들으신 음악들은 국경을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아름다움을 위로해주는 영혼의 강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스크린 속 아름다운 음악과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이죠. 다정한 테라스의 인기 코너, 시네마 테라스로 가보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는 가난한 탕방촌 소년이 주변의 편견을 뺏기고 발레리노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감동적인 작품이죠.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반대할 때 소녀는 오직 춤을 출 때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주변의 거친 반대 속에서도 꿈을 향해 치열하고 정열적으로 부딪히던 소년 빌리의 그 뜨거운 몸짓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 음악이 격정적으로 겹쳐 들리곤 하는데요. 영화 속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꿈을 향해 달리던 소년의 치열한 열정과 참 많이 닮아 있어 제가 특별히 고른 곡입니다. 헝가리 집시들의 정열과 슬픔을 담아낸 바이올린이 아주 격정적으로 휘몰아치는 명곡이죠. 몬티의 자르다시. 먼저 듣겠습니다.

몬티의 차르다시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춤을 추던 소년 빌리의 땀방울이 이 선율 속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듯하죠. 처음에는 아들이 발레를 한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광부인 아버지는 어느 날밤 추위 속에서 오직 열정 하나로 춤을 추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왕립 발레 학교 오디션 비용을 대기에 평생 지켜온 자신의 신념을 꺾고 다시 탄광으로 돌아가죠. 자식의 꿈을 위해 스스로 그늘이 되어준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이 있기에 이 영화는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세계적인 무용수가 된 성인 빌리가 무대 위로 등장하는데요. 객석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이든 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순간 빌리는 한 마리 거대한 백조가 되어 무대 위로 높이 날아오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짜릿한 비상의 순간을 장식했던 영화의 엔딩곡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피날레 들으시며 시네마 테라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찬란해서 더 아릿하고 눈부셔서 더 소중한 이 계절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꼭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6월의 바람이 되어줄 테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어진 초록을 품고 이 테라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은총임을 노래하는 곡이죠. 우리 가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린 다정한 테라스 제작과 진행의 윤인순이었습니다. 남은 오후도 부디 다정하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우리말과 역사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말톡 역사톡. 진행자 호랑입니다. 아, 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느새 따가워진 태양 아래서 터덜터덜 길을 걷다가 수국을 보게 됐습니다. 수국은 6월에 피는 대표적인 꽃 중 하나인데요. 이 꽃의 특징은 뿌리 내린 흙의 산성 정도에 따라 붉은색에서 파란색까지 색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국의 꽃말 중 하나는 변덕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꽃말로는 소통, 인내, 이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말들을 알게 되니 왠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사람 관계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태도만 보면 변덕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계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고받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올 여름은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온도를 천천히 물들여보면 어떨까요? 그럼 구석순이 부르고 페더 엘리아스가 피처링한 7시에 들어줘 들으면서 말톡 역사톡 시작해볼까요?

0: 재미있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극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우리말은 시다는데 초를 친다, 세용지마, 감태산업다입니다. 시다는데 초를 친다 라는 말은 가뜩이나 신데다 초까지 친다 라는 뜻으로 좋지 못한 일이 겹쳐 일어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또 세용지마는 인생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당장의 결과만 놓고 좋고 나쁨을 단정하긴 어렵다 라는 뜻의 고사성어고요. 감태산업다는 사람이 억세고 사납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딘가 익숙한 듯하지만 낯설기도 한 우리말. 여기 우리와 똑같이 우리말을 사랑하는 민정씨가 있습니다. 과연 민정씨 하루에서 이 말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부터 민정씨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2: 아, 오늘 영화 보러 가요.
0: 공짜 영화 티켓이 생겨서요.
1: 아, 잘 됐네요. 혹시 그거 이번에 개봉한 로맨스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저번에 보고 싶어 했잖아요.
2: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영화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설레요. 거기다 팜플렛 그린 일러스트 작가님이 제가 좋아하는 먹튀 작가님이에요.
1: 우와, 진짜 타이밍 절묘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보고 싶은 영화가 딱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공짜 티켓도 얻고 좋아하는 작가님이 팜플렛도 그려주시고.
2: 그러니까요. 진짜 운도 좋지.
1: 그럼 언니, 오늘은 먼저 가요. 제가 나머지 정리할게요.
2: 아이, 아무리 그래도 아직 교대 시간 좀 남았잖아요.
1: 괜찮아요. 저 약속 있을 때도 언니가 일찍 가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손님도 없고 일찍 가라고 해도 고작 10분인걸요.
2: 그럼 고마워요.
3: 아, 여기 주문이요.
1: 네, 제가 가서 받을게요. 언니, 얼른 퇴근 준비하세요.
2: 어서오세요.
3: 아, 안녕하세요. 그 단체 주문인데 20잔. 음료 종류는 제가 적어왔고요. 종류가 좀 다양해서 만드는데 오래 걸릴까요? 아유, 내가 시간이 없어서.
1: 아, 그게 한...
2: 네,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3: 아유, 잘 됐네요. 그럼 잠깐 요 앞 가게에 좀 갔다 올게요.
2: 네.
0: 아영 씨, 이것까지만 하고 갈게.
1: 저야 너무 좋은데, 언니 시간 괜찮아요?
2: 괜찮아요. 우리 또 빠르게 잘 만들잖아요. 아영 씨가 아메리카노부터 만들어줄래요? 제가 다른 음료도 만들고 있을게요.
1: 네.
2: 아, 음료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원래 퇴근 시간보다 늦었네. 와, 이러다 늦을 것 같은데 버스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4: 아이,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 뒤에 오는 차로 갈아타셔야 할 것 같아요.
1: 이게 무슨 일이야?
4: 참 시간 없는데. 금방 뒤차 올 것 같으니까 그 내려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휴, 죄송합니다.
1: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어떡해.
2: 아, 영화 너무 재밌었다.
5: 그러게, 이게 서사가 제대로네.
2: 아, 결국 30분이나 늦어서 제대로 못 봤네. 앞장면부터 봤어야 했는데. 다들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아, 아쉽다.
0: 다음에 다시 봐야지 안 되겠어.
1: 그나저나 피곤하다. 저녁도 못 먹고 팝콘 먹으면서 보려고 했는데 모처럼 공짜 티켓으로 여유를 즐기려 했더니만 단체 주문에 버스 고장에. 아, 왜 이렇게 일이 계속 꼬이는 거야.
0: 이런 게 시다는데 초를 친다는 걸까?
1: 계속 일이 안 풀리네. 아, 맞다. 아, 아, 팜플렛 챙겨야 하는데 깜빡할 뻔했다. 어디 있더라? 아, 딱 하나 남았네. 다행이다. 야, 이거 구하려고 일부러 와서 이것만 잔뜩 집어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나?
5: 아, 피곤하다. 작업 끝나고 바로 왔더니 영 피로가 가시질 않네. 나야 이 영화 팜플렛만 그렸지 작품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인데 그래도 꽤 재밌었어. 저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아, 내 팬이라던 카페 직원이잖아. 어서 피해야... 아니지. 내가 먹태 작가라는 걸 모르잖아. 우리 누나인 줄 알고 있지. 그래,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야.
1: 아, 저기 청년.
5: 네?
1: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해.
5: 죄송합니다. 지나가세요.
1: 아, 가자 가자.
4: 근데 너 그 옷 정말 예쁘다.
1: 그렇지? 내가 이 옷 입으려고 살을 얼마나 열심히 뺐는데.
5: 그래? 더 큰 사이즈가 없어?
1: 예, 요즘은 다 옷이 작게 나와. 아, 정말. 잠깐 이 음료 좀 받아줘. 거기 놓으면 되겠다.
5: 아유, 음료를 다 못 먹었어? 왜, 옷이 불편해서?
1: 꼭 그렇다기보다 영화 볼 때 물 같은 거 많이 먹기 좀 그렇잖아. 거기다 이 옷이 조금 작기도 하고. 아우, 뒤에 상표가 왜 이리 까슬거려? 이거 잘라야지 안 되겠네. 간지러. 참말로 이거.
4: 아유, 못 말린다, 못 말려. 이리 돌아봐. 내가 좀 봐줄게.
1: 아우, 간지러워. 거기 목뒤 좀 까봐.
4: 아유, 알았어. 가만히 좀 있어봐. 음료가 다 쏟아졌네. 이걸 어떡해.
1: 내가 휴지 가져올게.
4: 아까워라. 저 아가씨, 미안한데 혹시 휴지 있어요?
1: 휴지요? 어머, 이게 뭐야. 세상에, 내 팜플렛.
4: 이거 팜플렛 아가씨 거예요?
1: 네.
4: 내가 음료를 올려둔다는 게 그만 엎어져서. 이걸 어쩌지? 이거 다 젖었는데. 아유, 그래도 아가씨 옷에는 안 튀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1: 그건 그런데.
4: 그럼 됐다. 응? 이 팜플렛은 내가 버려줄게요.
1: 아니요. 그거는 제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라서.
4: 이렇게 다 젖은 걸 어떻게 가져가려고?
1: 그러니까요. 조심 좀 하시지.
4: 팜플렛은 하나 더 가져오면 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았으면 그 들고 온 가방에 딱 넣어놨어야지. 이런 데다 올려두고는.
1: 그렇지 않아도 가방에 넣으려고 짐 정리하느라 잠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은 팜플렛인데.
4: 누가 보면은 돈 주고 산 거 망가뜨린 줄 알겠네. 다른 날 또 오면 그때도 있을 건데 참나.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에요? 사람 무안하게.
1: 화를 내는 게 아니라
4: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참나. 요즘 사람들이 참 성질이 사납네.
1: 예. 휴지 가져왔어.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4: 별거 아니야. 가자. 암튼 요즘 애들이란 감때 사나워서 살겠나?
1: 뭐라고요?
4: 알았어. 예, 휴지 좀 줘봐. 자, 대충 닦았으니까 가져가요. 어? 그럼 됐죠? 예, 얼른 가자. 나 정말 사람 하나 잘못 걸렸네.
1: 어머, 무슨 일이야?
4: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1: 이거는 못 가져가겠다. 시다는데 초를 치네, 진짜. 오늘 왜 이래? 속상하게. 그나저나 팜플렛은 어디서 구하지? 직원한테 물어봐야 하나.
5: 아, 저기...
1: 어... 아, 안녕하세요. 그 카페 자주 오시던 손님 맞죠?
5: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그... 혹시 순정의 사랑 영화 팜플렛 필요하세요?
1: 네?
5: 아, 저는 이런 거 잘 안 모아서요. 영화도 다 봤고 뭐 필요하시면 드리려고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진짜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어, 근데 이 팜플렛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거는 못 봤던 건데? 원래 팜플렛에 이런 그림이 있었나?
5: 아, 맞다. 아까 영화 입장 시간 기다릴 때 팜플렛에다 잠깐 그림 그렸었지. 아, 아, 그게 그 뭐지? 랜덤 특별판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100장 중에 하나 특별한 게 있다고 했던가? 아니라고 했던가? 뭐 그런 거?
1: 아, 그런 게 있었어요?
5: 네. 그 먹태 작가님이 그런 깜짝 이벤트 같은 걸 기획했나 봐요. 아마.
1: 아, 아까 제 코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그럼 이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5: 아, 그럼요. 저는 뭐 그림이나 이런 데는 흥미가 없어서요. 근데 그 팜플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그린 거예요. 먹태 작가님이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영화 팜플렛 작업하신 거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영화화되고 또 좋아하는 작가님이 그려주셔서 꼭 가져가고 싶었어요.
5: 아, 그림을 잘 그린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1: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작가님 그림을 보면 뭔가 치유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색감도 그렇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특히 가끔 SNS로 작업물 올려주시거든요. 그때 어울리는 문장도 써주시는데 그게 참 덤덤하게 위로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5: 그렇게 느껴졌다면 다행이네요.
1: 네?
5: 어, 아니요. 아무 말도.
1: 아, 아, 내 정신 좀 봐. 아,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에 꽂히면 막 혼자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5: 어, 아니요. 뭐.
1: 정말 감사해요. 사실 어떻게 구하나 했거든요. 제가 영화관에 자주 오는 편도 아니고 해서.
5: 아, 저도 그냥 영화관에서 받은 건데요. 아, 그 괜찮으시면 혹시 쿠키 드실래요?
1: 쿠키요?
5: 네. 아, 아, 이게 먹으려고 샀는데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맛에는 좀 달아서. 혹시 단 거 좋아하시면 드실래요?
1: 아, 그게...
5: 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쿠키는 진짜 맛있는데 그냥 제가 단 걸 잘 못 먹어서.
1: 아, 괜찮아요. 저 오해 하나도 안 했어요. 단 거 완전 좋아해요.
5: 다행이다. 그럼 여기요.
1: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받아도 돼요?
5: 뭐, 이 정도로요. 별것도 아니고. 아,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나중에 카페에서 봬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게 바로 세옹지마라는 걸까? 맛있는 쿠키도 없고 특별판 팜플렛도 없고. 아, 아까까진 기분 안 좋았는데 완전 기분 좋아졌어.
5: 내 작품을 보면 치유받는 느낌이라고?
6: 진짜 그런가? 저 사람은 언제 봐도 에너지가 밝아서 참 좋네. 웃는 표정도 좀 귀여운 것 같...
5: 아니지, 정신 차려. 아,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아,
6: 그래도 내 작품을 저렇게 좋아해 주니 기분은 꽤 좋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방송하는 말톡 역사톡을 듣고 계십니다. 커피 소년이 부른 내가 왜 이럴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말은 시다는데 초친다. 세용지마 감때산업다입니다. 모처럼 얻은 영화 티켓으로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생각에 잔뜩 들뜬 민정씨. 그러나 일은 잘 안 풀리고 계속 꼬여만 갈 때 엎친 데 덮친다는 뜻으로 시다는데 초친다 라는 말을 썼죠. 또 민정씨의 팜플렛을 적신 아주머니가 민정씨의 반응을 보고 성질이 사납네 라는 표현으로 감때산납다 라고 표현했고요. 이렇게 되는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가 싶을 때 뜻밖의 팜플렛과 함께 쿠키까지 받은 민정씨가 와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사용했던 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 세옹지마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위인들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기심 있고 당찬 위인 방정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방정환은 소년들이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임 소년입지회를 만들었죠. 과연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함께 살펴볼까요? 소년 입지회 회원들은 해가 지기 전까지만 놀고 일찍이 헤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려고 힘쓰고 배운다는 입지회의 뜻에 맞춰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잠이 들었죠. 이튿날 정환의 집에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1: 어디 보자. 9명이 모였구나. 평상에 다 앉을 수 없으니 내가 마당으로 내려가야겠다. 어? 잠깐만요. 회장이 서다니 말이 안 됩니다.
2: 괜찮습니다. 회장은 원래 서서 말하는 법입니다.
3: 그럼 서 있는 회원은 앉을까요?
1: 하지만 평상이 좁은 것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3: 그러지 말고 차례대로 돌아가며 서는 게 어떻겠습니까?
2: 자, 조용히 하세요. 참으로 좋은 생각들이지만 좀 차근차근히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떤 일이라도 서로 생각을 합쳐 힘을 모으려는 것이 소년 입지회를 세운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모임은 아무래도 좀 더 넓은 집에서 모이는 게 좋겠죠? 회원 중에 집이 넓은 사람은 없나요?
3: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은 꽤 넓거든요. 저기 덕수궁 앞 큰 기와집이에요.
2: 좋아요. 그럼 다음 모임은 창순의 집에서 모이도록 합시다.
0: 그렇게 소년 입지의 회원들은 창순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2: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간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미리미리 문제를 내어 생각하고 공부해온 뒤에 토론을 합시다.
3: 토론이 뭡니까?
2: 토론이란 어떤 문제를 내서 그것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듣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것입니다.
3: 아,
2: 그럼 내일 토론할 문제를 정합시다. 누구든지 손을 들고 일어나 말하세요.
0: 그렇게 소년 입지의 회원들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창순회가 먼 곳으로 이사가자 다시 갈 곳이 없어지고 말았죠. 결국 날이 풀리자 사직공원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환이 12살이 되던 해 여름, 억울하게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소년 입지의 회원들은 나라를 빼앗긴 것이 부끄럽고 원통해서 어른들을 원망하며 모두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원 내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동 보통학교를 졸업하기가 힘들었죠. 보통학교를 마친 뒤에 정화는 혼자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다시 장사를 하려고 때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결국 인쇄소 직공이 되었습니다.
3: 정화나, 우리 집은 장사를 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작은 할아버지 때문에 가난해졌단다. 나는 네가 나처럼 장사를 했으면 한다. 그러니 상업학교를 가도록 해라.
0: 내키지는 않았지만 정화는 선린상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건강이 좋아졌다가 정화의 학비를 벌려고 삭바느질을 무리해서 하는 바람에 병이 도졌죠. 이런 상황에서 정화는 도저히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졸업을 한 해 앞두고 그만두었습니다.
4: 정화나, 요즘 토지조사국에서 일하는 건 어떠니? 일본에서 세운 관청인데 혹여 네가 힘들까 걱정스럽구나.
3: 예, 어머니, 괜찮아요. 서류를 베껴 쓰는 일인데 할만해요.
4: 아, 그나마 다행이다. 너도 좀 쉬어야 하는데 거기서 쉬지 않고 일하다가 돌아오면 피곤하지 않니? 밤늦도록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무리하는 건 아닌지.
3: 괜찮아요.
0: 18살이 되던 해 청춘이라는 잡지에 보낸 글이 뽑혀 정화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죠. 어느 날 정환을 성실하게 본 권병덕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5: 정환군, 자네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자네도 나이가 잤으니 내가 제안을 하나 할까 싶네.
6: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5: 장가를 들면 어떻겠나?
0: 이렇게 해서 정환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의 셋째 딸 손용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도 잠시. 장가든 지 한 달 만에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6: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다 가셔서 마음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겨내야겠지. 앞으로는 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나라를 찾는 데 힘써보자.
0: 방정환은 친구들에게 이 뜻을 전하고 회원이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렇게 200여 명이 모인 이 모임을 청년구락부라고 정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기로 모두들 단단히 맹세했죠. 방정환은 회장 자리를 거절하고 그저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6: 청년들에게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정신을 불어넣으려면 그것을 글로 써서 널리 읽혀야 해. 그러니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자.
7: 그래, 좋은 생각이야.
6: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독립정신을 알리려고 하는데 혹시 청년구락부 회원들 중에서 연극할 사람들이 있을까?
7: 난 참여할게.
1: 나도.
6: 그래, 모두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주니 고마워.
0: 이렇게 만들어진 연극의 제목은 동원령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착하고 어진 농사꾼들이 결국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멀리 떠난다는 슬픈 내용이었죠. 일본인들의 만행을 담은 이 연극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동했습니다. 방정환은 남을 깨우치려면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성 전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고려대학교죠. 그 당시 보성 전문학교 교장 윤익선은 독립신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신문이 계속 일본의 형태를 꼬집자 일본은 드디어 신문을 못 내게 막았습니다. 방정환이 이에 분함을 느끼고 언젠가 꼭 다시 독립신문을 내겠다고 마음먹었죠. 1919년, 마침내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독립을 찾으려 했지만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 때문에 애석하게도 실패하고 말았죠. 이에 정아는 전에 마음먹었던 독립신문을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1: 저번에 말했던 외국인 선교사에게 나라 밖의 소식을 들었어.
6: 잘됐다. 나도 나라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학생들에게 들은 게 있어. 우리 둘이 들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등사기로 신문을 찍어내도록 하자. 오는 동안 네 뒤를 쫓아오는 일본인은 없었지?
1: 그럼 계속 주의하면서 와서 괜찮아.
0: 그렇게 몰래한 일인데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들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왔죠.
8: 거기 누구 없소? 좋은 말로 할 때 문을 여시오.
6: 큰일 났다. 이 등사기와 신문 뭉치를 어쩐다. 아, 뒷곁에 우물 속에 던져놓자.
8: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을 여시오.
6: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8: 집안을 좀 살펴봐야겠소.
6: 마음대로 하시오.
0: 하지만 형사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9: 어떻게 할까요?
8: 아무리 생각해도 저놈이 수상하다. 끌고 가자.
6: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이건 너무 쉬워.
0: 방정환은 잡혀가 매를 맞으면서도 딱 잡아댔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동지들이 모두 잡혀오리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방정환을 일주일 만에 석방시켜줬습니다. 방정환은 나오자마자 독립신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 이보시오. 아니, 자네는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던 동지 아닙니까?
9: 맞습니다. 지금 일본 형사들에게 붙잡힐 뻔하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날 좀 숨겨주십시오.
6: 자, 저쪽 다락에 숨으십시오.
9: 다락에요? 금방 들킬 것 같은데.
6: 나를 믿고 어서.
0: 동지가 숨자 방정환은 태연하게 뜰을 거닐었습니다.
8: 이보시게, 학생 하나가 이리로 뛰어들었지?
6: 그렇소.
8: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6: 그야, 저 담을 넘어갔소. 무슨 일이오?
8: 저쪽이다! 모두 서둘러!
6: 형사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9: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6: 뭘요? 저 형사들이 멍청해서 다행이지요.
0: 이렇게 일본 형사들에게 몇 차례 혼인한 방정환은 그해 가을 일본의 수도 도쿄로 떠났습니다.
6: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 마음으로 일본 도쿄에 왔지만 역에서부터 이 식당까지 나를 쫓아오는 저 사람은 누구지? 이봐요, 당신은 누군데 아까부터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거요?
10: 아, 예. 아, 예? 난 아베라는 형사입니다.
6: 뭐? 형사라고요?
10: 그런데 왜 당신 뒤를 따르면서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6: 보호가 아니라 감시겠죠. 아베 씨, 이따 학교까지 따라올 겁니까?
10: 그야, 뭐...
6: 아베 씨,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이미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도쿄대학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나를 놓치거든 거기로 오시오.
0: 이렇게 형사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방정환은 독립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면 어른보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자라나 나라를 구할 테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소년 운동이다.
0: 이 무렵 방정환은 소파란 홀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홀란 원래 이름 외에 따로 지어 갖는 이름을 말합니다. 이렇게 홀을 가진 방정환은 서점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위해 만든 세계 명작 전집을 밤을 새서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11: 힘든 생활을 하며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어린 사람들을 위하여 그윽히 동정하고 아끼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0: 이건 소파 방정환이 만든 우리나라의 맨 처음 동화집 사랑의 선물 머릿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방정환은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이름부터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1: 젊은이, 늙은이라고 이름이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어린이라고 높여 부르자. 이 말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면 어떨까? 나는 비록 도쿄에 있지만 글을 써서 서울에 사는 김 기자에게 보내면 잡지를 만들어줄 거야. 그럼 잡지의 내용은 어떻게 할까? 옳지! 우리나라의 희망인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씁시다. 존대받고 자란 어린이는 남을 존경할 줄 알지만 멸시받고 자란 어린이는 남을 업신여길 줄밖에 모릅니다. 이걸 말해보는 거야.
0: 이렇게 시작된 어린이 잡지는 1923년 3월 첫 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잡지는 한 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준다고 광고했지만 신청한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죠. 결국 1923년 5월 1일 도쿄의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방정환은 색동회를 만들어 어른들의 인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도 색동회를 만든 기념행사로 첫 어린이날 잔치가 열렸죠. 이후 서울로 돌아온 방정환은 어린이 잡지를 들고 동네마다 돌아다녔습니다.
11: 자, 얘들아. 재밌는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니? 저기 천주교 강당으로 오면 재밌는 동화를 들려줄게.
1: 아, 정말요? 우와.
11: 가보자, 가보자.
0: 방정환의 입담이 어찌나 좋던지 아이들은 점점 동화를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시골까지 퍼져 동화를 들려달라며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아이들을 위해 방정환은 전국을 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는 어린이 잡지와 어른들이 보는 개벽 잡지 많은 글을 쓰기 위해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방정환이 했던 어린이 운동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린이 잡지는 점점 더 많이 팔리고 어른들도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새겼죠. 1924년, 방정환은 별건곤, 신여성, 학생이라는 잡지를 계속 만들어서 젊은이들도 깨우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런 잡지에 실린 방정환의 글로 비위가 상한 일본인들이 방정환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12: 이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봐.
13: 맞아, 자네는 여기 잡혀 들어오기 전에 글을 썼다지? 그래서 그런가 입담이 참 좋아.
11: 그렇습니까?
13: 그럼, 자네가 불려나가면 기쁜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 듣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슬프다고. 미안하지만 자네가 여기 있어줬음 하는 마음도 있어.
12: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그럴걸? 그만큼 자네 얘기를 좋아한다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게.
11: 네. 자, 그럼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이리로 모여보십시오.
0: 감옥에서 나온 후 방정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이외의 잡지들은 잘 팔리지가 않아서 책 만든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시달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정환은 강당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코피가 쏟아졌죠.
14: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늘 코피를 잘 쏟았던 터라 손수건으로 닦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야기 도중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0: 아, 여기는 어디지?
7: 아, 자네 기억나지 않아? 강당에서 얘기하다가 쓰러졌잖아. 거기 있던 천도교 소년회 사람들이 널 들쳐매고 방에 옮겨놨어. 어서 병원에 가자, 어?
10: 아, 병원에 왜 가? 그럴 시간 없어. 어서 글도 써야 하고.
7: 바보 같은 소리 말어. 자네 건강이 중요하다고. 자, 어서 병원으로 가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10: 너무 지쳐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7: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소파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10: 안타깝지만 늦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들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이만.
12: 왜 이리 표정이 어두워? 아파서 누워있는 건 난데 말이야.
7: 아, 그냥.
12: 왜, 나 곧 죽는다고 하던가?
7: 그런 말 말게. 열흘만 쉬면 된다네.
12: 그래? 그럼 나는 퇴원하겠네. 그 정도 병세라면 가서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지.
7: 정환아, 이 친구야. 아, 제발 잠시라도 쉬어, 어? 아, 부탁이네.
14: 그렇게 방정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고 정신도 희미해졌습니다. 이윽고 마지막 날이 다가왔죠.
7: 착한 우리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아, 저기 좀 봐. 검정말이 끄는 검정수레가 날 데리러 왔어. 난 이제 가봐야겠어.
14: 그렇게 방정환은 마지막 말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1931년 7월 23일 오후 6시 45분 방정환의 나이 겨우 33살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천도교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앞마당은 수없이 몰려든 어린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죠. 어린이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린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썼던 소파 방정환. 그가 있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동심과 존중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최유리가 부른 꿈을 꾸는 어린이 들으며 오늘의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코너 마무리할게요.

재미있는 우리말부터 지금의 어린이날을 만든 위인 방정환까지 알아봤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희가 부른 이카루스, 유나가 부른 바다에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톡, 역사톡 제작에 쓰인 음원은 이철희의 숲속의 아침, 임새별의 봄날의 걸음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라방드 미디엄 스윙, 박규환의 러브댐, 주식회사 INT의 벨소리 밝은 효과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난 그대를 원해요 왈츠, 공유마당과 김용배님의 효과음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초기의 수국은 녹색이 약간 들어간 흰꽃이었다가 점차 밝은 청색으로 변하여 나중엔 붉은 기운이 도는 자색으로 바뀝니다.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을 많이 띠게 되고, 알칼리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재미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국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 수종으로는 산수국이나 탄나수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향토 수종으로서 초여름에 산을 찾는 사람이 황홀해하는 꽃나무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국은 마치 초본류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여름날 더위를 식혀줄 만한 시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한 한약재로도 쓰이고 있으니 우리 곁에 꼭 있어야 할 소중한 꽃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서지호의 여기서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승근, 장미꽃 한 송이, 조규철, 운명 같은 여인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문수사 대웅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사는 신라, 헌덕왕 7년 815년에 해감대사가 창건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중건하였습니다. 대웅전 이외에 명부전, 한신각, 요사채, 선방 등이 있습니다. 명부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맞배지붕 건물이고 지장보살 1구, 시왕상, 동자상, 인왕상, 2구 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건립연대 미상인 일영당, 충은의 부도와 막부당, 어령의 부도가 있습니다. 문수사 대웅전은 최근에 극락전을 지은 후 현재는 삼성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입니다. 이상 익산 여산면의 문수사 대웅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권성이 하이난 사랑, 민성 쓰리고 인생, 예종철 낙화 뉴스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라케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고도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고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아,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좀 떨리는데.
0: 아, 떨려요?
1: 네네.
0: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편하게. 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고도영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고도영 씨.
1: 네네.
0: 아, 우리 인사할 때 뭐 떨린다더니.
1: 네네.
0: 노래하실 때 보니까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시던데. 노래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가 봐요.
1: 네, 맞아요. 관객들과 호응할 때는. 네. 너무 제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흥이 만발합니다, 아주.
0: 예, 네, 그러니까 만발. 고도영 씨, 그 내가 노래하는 영상을 보니까.
1: 네.
0: 와, 뭐 회전은 기본이고, 그냥 원래 이렇게 끼가 좀 많으셨어요?
1: 아니, 끼보다 제가 흥이 많은 것 같아요.
0: 흥이?
1: 네네.
0: 와.
1: 그래서 노래할 때만 제가 저도 모르게 막 흥이 제가 취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아주 멋져 보였어요.
1: 네, 아우, 감사해요. 네.
0: 관객들은 좋아하시잖아요.
1: 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제가 또 어른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다른 행사보다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은.
0: 네.
1: 제가 더 이렇게 흥이 더 넘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아, 보기 좋습니다. 노래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1: 아, 엄마가 아프셨을 때. 네.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닌데 흥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노래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 제가 전국 노래자랑 나가는 게 엄마가 소원이래요. 근데 거기 나가는 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지역 행사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분이 계셔가지고.
0: 네.
1: 거기에 출연하게 돼서 이렇게 노래를 계속 지금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와, 몇 살 때 얘기한 거예요? 그때쯤에. 아,
1: 지금 제 나이 한 40대.
0: 아, 40대?
1: 예, 네, 그때.
0: 노래를?
1: 네.
0: 아, 그러셨구나. 왜 부모님께서 노래 자랑을?
1: 엄마가.
0: 예.
1: 아프셨을 때 노래를 듣거나 그러면.
0: 예.
1: 아픈 걸 잊으신대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각설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제가 춘향제 때 보면.
0: 예.
1: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1: 꼭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아픈 걸 잊으시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노래를 제가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안 했었죠.
0: 아.
1: 그러다가 이제 한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다시.
0: 아, 부모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가 됐고.
1: 네네.
0: 오, 그러시구나. 아, 근데 퍼포먼스가 너무 좋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네.
0: 고도영 씨의 곡, 님 찾아가세 들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도용 씨의 곡, 님 찾아가세요.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오늘 나와주신 고도용 가수는 춘향제 월광포차 메인 가수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0: 네, 맞아요.
1: 춘향제 월광포차는 어떤
0: 아,
1: 건가요?
0: 춘향제 기간에 하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1: 네.
0: 춘향제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근데
1: 그렇죠.
0: 월광포차는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1: 예.
0: 월광포차도, 춘향제에 다른 부스가 있어서, 그때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좀, 많은 가수님들이 출연하면서도, 재밌고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1: 아, 거기 주변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장사도 하시고 한그 운영 그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가 봐요.
0: 네네, 시장 상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1: 예.
0: 이제 그 월광포차라는 곳이, 그쪽에 있거든요. 저 춘향제 하는 광안루.
1: 아, 왜 월광이에요, 이게? 밤에 하는 건가?
0: 네네, 밤에예요. 행사를. 오, 명리하신데요? 순간 깜짝 놀랐네요.
1: 그래요?
0: 네네네.
1: 아, 그러시구나.
0: 우리 진영 가수님도 한번 오시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1: 아, 그래. 밤에는 잘안 돌아다녀요.
0: 아, 그래요?
1: 예, 일찍 자려고.
0: 나이가 그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1: 아니, 나이 먹으니까 잠이 많아요.
0: 네, 저도 하긴 잠이
1: 초저녁
0: 많습니다.
1: 잠 있어가지고 밤에 잘
0: 아,
1: 안 돌아다녀요.
0: 그럼 힘들겠네요.
1: 아, 그러시구나.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봉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0: 아, 남원에서
1: 예.
0: 이제 소외된 계층을 찾아뵙기도 하고요.
1: 네.
0: 남원에 춘몽 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1: 예.
0: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공연도 해드리고 그런데 너무 그런 공연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1: 아, 단체가 춘몽?
0: 네, 춘몽.
1: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잘
0: 네네네네.
1: 된다고 얘기
0: 네,
1: 들어본 것 같아요.
0: 제일 잘합니다.
1: 예, 잘한다고
0: 네.
1: 익히 알고 있었어요.
0: 네네,
1: 아,
0: 아이고.
1: 그러시구나.
0: 감사합니다.
1: 그때 많이 행복하신가 봐요.
0: 네, 제가 저희 할머니 어른들을 너무 좋아해요.
1: 네.
0: 저희 할머니 엄마가 너무 좋으셨어서, 이렇게 어른들 보면 되게, 가깝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1: 네.
0: 저도 나이 먹고, 모두 다 나이를 먹잖아요.
1: 예.
0: 그래서, 어른들 뵐때 정말 더 다른 행사보다 뜻깊고 더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
0: 예, 맞아요. 어르신들 앞에서면 더 제가 흥이 폭발하죠.
1: 예, 그니까 더 좋아하실 것 같아. 또 이렇게 비주얼도 막 화려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0: 네네네.
1: 얼마나 그 어르신이 볼 때, 아, 젊은 나이 나도 그랬는데라는 생각에
0: 네,
1: 행복할 것
0: 맞아요.
1: 같은데요.
0: 맞아요.
1: 아, 막 손도 잡아주시고.
0: 네.
1: 예, 뭐 사탕 안 주시던가요?
0: 사탕, 아니, 저기, 용돈도
1: 아, 용돈도
0: 주시는,
1: 줘요?
0: 네네.
1: 와, 너무 좋아 보였나 보다.
0: 맞아요.
1: 예.
0: 손녀 같으니까.
1: 고도영 씨는 행사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0: 아, 행사요?
1: 예.
0: 요즘은 이제 시골 어르신들도 많이
1: 네.
0: 생각하는 게 많이 업되신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행사를 치마만 입고 갔다가
1: 예.
0: 시골 면민의날 같은 데였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바지를 입고 갔더니
1: 네.
0: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왜 바지를 입고 왔냐고. 아니, 치마를 입고 와야지 왜 바지를 입고 왔냐고. 그래서,
1: 예.
0: 와, 마. 저는 오히려, 치마를 입으면 어르신들이 싫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1: 예.
0: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1: 아,
0: 요즘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요즘 70도 아주 젊으신 측에 들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지
1: 네.
0: 짧은 거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와, 그 어르신이 왜 바지를 입고 왔냐고, 이렇게.
0: 네.
1: 와,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요?
0: 그때요?
1: 예.
0: 이렇게 많이 생각이 바뀌셨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가슴에다가 팁을
1: 네.
0: 넣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는
1: 네.
0: 조금 민망하기도 하죠. 그래갖고 그대로 놓고 춤추고 공연하다가
1: 네.
0: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1: 아, 돈을 잊어버렸어요?
0: 그걸 후딱 빼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었어야 됐는데.
1: 그러기에는 멋쩍죠.
0: 멋쩍죠? 진짜 멋쩍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춤을 췄더니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1: 그분이 다시 가져간 걸로 생각하세요.
0: 그날 죽으신 분은 아마 복 받으신 거죠. 요즘 같은 때.
1: 아, 그래요?
0: 네네.
1: 어떤 때가 가장 보람 느껴요?
0: 매번 처음에 봉사 갈 때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1: 예.
0: 이제 저희 할머니를 본 것 같아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같이 가신 분들이 그렇게 울면 안 된다고
1: 아.
0: 그래서 이제 그거는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은 제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보다 먼저 손 내밀어서 잡아주실 때
1: 예.
0: 그때 참 아, 잘 왔구나 보람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1: 아, 남원 그쪽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예, 그런 시설에.
0: 맞아요. 요양원 같은데
1: 예.
0: 가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 요양원 같은데 가면 그땐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1: 와.
0: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거 보면.
1: 아, 그 친구들은 뭐. 머리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0: 네 아니면은, 그런 거 머리 쪽이 안 좋아서
1: 몸 쪽이 아니고
0: 네네 머리 쪽이 안 좋아서
1: 예.
0: 약을 꾸준히 거기서 먹다가 이제 괜찮아져서 이제 나가시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또 들어와 있어요.
1: 아
0: 이게 제가 해년마다 몇 번씩 방문을 하는데 그 친구가 안 보이다가도 다음에 가면 또 있더라고요.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1: 참
0: 그래서 참 안타깝죠.
1: 예 아 고도영 씨 가수로서의 가장 나의 큰 장점이 있다면 나는 이런 게 장점이 있다.
0: 흥?
1: 흥?
0: 네네. 저는 네네 흥.
1: 흥?
0: 네. 아, 왜 이렇게 흥이 많은지 이렇게 무대에 네. 올라가면 이제 무대에 전하고 후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1: 아.
0: 흥이 많아서.
1: 진정한 프로네요.
0: 그런가요?
1: 예, 아, 프로죠. 무대만 가면 어떤 사람은 쪼는데.
0: 아, 그래요?
1: 예.
0: 무대 올라가면 오히려 지금이 저는 쪼는데요.
1: 아, 그래요?
0: 떨린다고 해야 되나?
1: 예,
0: 이어폰 끼고 예, 이렇게 예.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1: 네.
0: 처음에 제가 버벅거렸는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은 이제 프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아, 지금 프로 같아요.
0: 아, 진짜요?
1: 그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게.
0: 아, 이제 조금 안정이 되나 봐요.
1: 예. 아, 그러시구나.
0: 네네.
1: 고도영 씨가 앞으로,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 본다든가, 앞으로, 이 무대를 꼭 가봐야겠다, 가수로서 하는 곳이 있나요?
0: 아, 제가 아침마당에도 출연하고 노래가 좋아해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그 출연하게 된 계기가 버스킹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작가님께서 보시고
1: 네.
0: 저를 이제 노래가 좋아하나 아침마당에 이제 섭외가 왔었어요.
1: KBS 아침마당요?
0: 네네. 예. 제가 여수 그 낭만포차라고 거기에서 버스킹을 오래 했어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눈에 띄셨나 봐요.
1: 아.
0: 그 유튜브 보시고 연락이 오셔서 아침마당도 가고 그랬는데
1: 네.
0: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는 버스킹 같은 거요.
1: 아.
0: 그거를 좀 많이 우리는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흥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방송은 좀 이렇게 절제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버스킹은 그냥 그 발산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0: 오,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러시구나.
0: 맞아요.
1: 맞아요.
0: 제가, 네, 뭐, 이제는 조금 제가 이제 그거를 무대에 올라가면
1: 예.
0: 그거를 이제 아, 내가 내 흥을 내가 취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조금 알아갔거든요. 내 흥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를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0: 맞아요. 예.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1: 그래서 버스킹 이쪽이
0: 네.
1: 훨씬 더 흥을 마음껏
0: 예.
1: 발산할 수 있어서 그쪽을
0: 네네.
1: 택하시는구나.
0: 맞아요. 맞아요.
1: 방송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0: 네.
1: 예, 이게 정말 과감하게 하자니 그림이 좀 이상하고
0: 네.
1: 안 하자니 참 분위기 좀 그렇고
0: 맞아요.
1: 그죠?
0: 그거 참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아직은 그런 고민을 해요 제가.
1: 아 그래요?
0: 무대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좋게 보시려나?
1: 네.
0: 그러니까 저를 제대로 못 보여드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1: 지금 많이 성장하고 계시는 거네. 왜냐면 그런 거 못 느끼고 계속 지금도 그냥 흥을 마음껏 뿌리는 사람도 계시거든.
0: 저 이제 조금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네, 더 네. 재밌어져요.
1: 예.
0: 노래가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해요.
1: 예. 그러죠. 이제 네. 무대가 더 고급스러워지죠, 이제.
0: 네네. 우리 진영 가수님이 더 이끌어 주시면 더 무한한 가능성이
1: 아이고,
0: 있습니다.
1: 저도 지금 누가 이끌어 줘야 하는데.
0: 아웃이요.
1: 아이고.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고도영 씨의 두 번째 선곡, 진연의 헛개비. 헛개비 네네. 불러보셨어요?
0: 아, 제가. 예. 이런 우리 진영 가수님 풍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이 노래를 제 가까운 지인분이 예. 너무 잘하세요.
1: 아, 그래요?
0: 남자분이.
1: 아.
0: 그래서 아, 이 노래를 한번 해 봐야겠다 하고 이제 한번 한 게 이제 그분이 올려 놓으셨어요.
1: 네.
0: 유튜브에.
1: 오.
0: 그래 가지고 예. 아, 제가 많이는 못 불러 봤습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나 어디서 많이 부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너무 좋아서.
1: 방송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 해야겠네. 고맙습니다.
0: 아, 제가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랬어요?
0: 아, 네네.
1: 네, 그러면 네. 진연의 헛개비 들어보겠습니다.
0: 네, 한번 불러볼게요.
1: 네.

0: 고도영 씨의 목소리로 진연의 헛개비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네네. 허스키해가지고 좀 슬프네. 아, 듣고 있으니까.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근데 아,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 어머니라는 단어가 정말 울컥해요. 엄마라는 단어만 나오면.
0: 예. 네네. 그래도 노래 잘 부르시네. 이거 노래 좀 어렵거든요. 예, 막상 덤빌라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쉽게 하면 쉬운데 좀 막상 하려면 또 어려운데 노래 잘 하시네.
1: 노래가 되게 찡해요.
0: 예.
1: 부를 제가 몇 번 안 불러봤지만
0: 예.
1: 부를 때마다 이제 엄마라는 그런 가사 때문인지 몰라도
0: 그죠.
1: 예, 전 좀 찡한 게 있어요.
0: 네. 와. 어쨌든 고맙습니다.
1: 네, 열심히 불러서 더 잘 부를 네. 가수가 되겠습니다.
0: 네. 네. 요즘 고도영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1: 저요, 유튜브.
0: 아, 유튜브?
1: 네네, 요즘 뭐 틱톡 유튜브 라이브?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0: 네.
1: 제가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서 그걸 못 지키겠는 거예요, 약속을.
0: 아.
1: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제가 조금 하다가 이제 쉬었어요.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이제
0: 네.
1: 제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편하게 이제 방송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네.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틱톡 그런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0: 네.
1: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기계치예요. 근데 네.
0: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먹게 보이는데.
1: 근데 제가 아날로그 그게 많은가 봐요.
0: 아, 그래요?
1: 요즘 시대에 조금 뒤처진? 근데 이제 아날로그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애것을 좋아하니까.
0: 그게 아니고 사용을 자주 안 하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거지.
1: 맞아요. 네. 제가 조금 기계치예요.
0: 아, 요즘에는 그래서 틱톡이나 유튜브 네네. 숏 요거 많이 하시나 봐요?
1: 그거 재밌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예. 요즘 관심 분야는 그런 거. 틱톡 라이브 이런 거.
0: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잘 맞을 수 있겠어요. 즉석에서 그냥.
1: 네네네네.
0: 예.
1: 예전에 라이브 할 땐 6시간 동안 틀어놓고 제가 막 노래하고
0: 와.
1: 춤추고 막 뭐 쇼를 다 했습니다.
0: 아, 이야, 보통 일이 아닌데.
1: 네, 그때는 누가 오셨었나 봐요.
0: 아, 누가 오셨어요?
1: 네네.
0: 참, 자주 오시나 봐.
1: 네, 자주 와요. 그게 문제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여섯 시간 말이 그렇지 노력도 힘든데 춤까지 춘다는 것은
1: 네, 제정신이 와. 아니죠.
0: 그만큼 노래를 좋아하시고 또 흥이 있으시니까.
1: 맞아요.
0: 와. 그 고도영 씨가 노래하실 때 아 나는 이 노래 좀 해봐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어떤 노래 뭐 가사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가사도 그렇지만 리듬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
1: 저요. 요즘 제가 랩하는 저
0: 노래요?
1: 가사 들어간 거 있잖아요.
0: 예.
1: 요즘은 이렇게 트로트가 너무
0: 예.
1: 너무 트로트 가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0: 네.
1: 제가 요즘은 랩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조금 많이 해요.
0: 아 그래요?
1: 젊어지려고.
0: 아 그래요? 한 소절만 해볼까요?
1: 예예예 yeah, yeah, yeah. You know got it it's a holiday area 뭐 이렇게
0: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 인생은 즐거워 아, 제시 가수님의 첫 대목이에요.
0: 아 그런 뜻이 했어요?
1: 예예예 yeah, yeah, yeah. 이러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0: 예, 예. 아 그래요? 아 네. 다른 나라 말로 들리지? 다른 나라 말로 저는 들렸어요.
1: 아 그러셨어요? 판소리로 안 들려서 다행입니다. 아,
0: 그러시구나. 랩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이렇게 아까 뭐 나이 얘기하는데 나이가 있으면 어려운데요. 예.
1: 그러니까 완전 래퍼처럼 그런 건 아니더라도 예. 싸이에 뭐 이렇게 예. 랩이 들어가 있잖아요.
0: 예. 조금 그냥
1: 네 그런 거
0: 쓰키다시 정도.
1: 맞아요. 저 웃다가 목 쉬는 여자입니다. 웃지 말게 해주세요.
0: 아, 그래요? 아, 아 웃다가 또 목 쉬어요?
1: 네네 노래할 때는 아닌데 웃다가 목이 쉽니다.
0: 아 그래요? 야, 또 신기하네.
1: 고등

0: 취해가지고 그거를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저희 같이 가신 분한테 욕을 그렇게 얻어먹고.
1: 여기 전주 아침마당 말씀하시는
0: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서울.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방송이 안 나오지만 이제 예. 그 위에 상위권은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느낀 건, 아, 저는 여기까지가 보다.
1: 오미자를 많이 드셔가지고.
0: 네네, 취해가지고.
1: 이야.
0: 아니, 술술 앉아있는데 이제 제 차례가 오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1: 와.
0: 근데, 아우, 그건 제 인력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1: 잠이 와요?
0: 네네. 오미자, 뭐, 매실 이런 거 먹으면 취합니다.
1: 아, 긴장을 떨쳐내려고 드셨던
0: 먹었다가,
1: 것이.
0: 네네, 예. 오히려 해가
1: 오히려?
0: 됐어요.
1: 오히려? 와, 진짜. 네. 진짜 재밌는 일이네요.
0: 네, 진짜로. 네, 재밌는 네, 일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제 최대 실수이기도 하죠. 바꿔서 두 병 먹으면 취하는데 세상에 그걸 먹고.
1: 예, 네, 그랬어요?
0: 네네.
1: 아, 체질이 좀 특이하시다.
0: 네, 술을 그래도 한두 잔 하고 싶은 사람인데 술이 안 받아요.
1: 아, 근데 외모적으로는 술 잘 드시게 생길 것 같아요.
0: 말 술 먹게 생겼죠?
1: 예, 예. 근데 말은 모르겠는데 잘 드실 것 같아.
0: 근데 술을 한 잔도 못 해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참 신기하네.
0: 네네.
1: 오. 그러시구나. 네. 참 이게 체질이 안 맞으면 못해요.
0: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이게 현대하고 좀 맞게 네.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1: 아니 현대도 아니고 물 건너가도 되겠어요. 아,
0: 저는 네. 지극히 애꽃을 사랑하는
1: 아,
0: 여자입니다.
1: 그래요?
0: 예, 한복과 우리나라 아. 노래와 이런 걸 너무너무 사랑하죠.
1: 와 그러시구나.
0: 네.
1: 또 의외네 정말
0: 네,
1: 반전이네.
0: 의외, 네, 네 맞아요.
1: 아 그러시구나. 아우 좋으네요. 남원에서 사시하겠네.
0: 나무는 못 벗어나요.
1: 네, 그 춘향이 그걸 받아야 할 것 같아요.
0: 길을요?
1: 네.
0: 그래야 되는데. 나무를 진짜.
1: 네.
0: 올해 진짜 토박입니다, 토박.
1: 아, 그래요? 원래 거기다 태어나셨나요?
0: 네, 태어나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1: 아, 그러시구나. 아니, 나무는 좋잖아요. 광활래도 있고.
0: 살기는 너무 좋아요. 예,
1: 산세도
0: 진짜.
1: 좋고.
0: 맞아요.
1: 예. 근데 너무
0: 이제
1: 좋잖아요.
0: 돈 벌기는 힘들어.
1: 아, 맞아요. 기업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0: 맞아요. 공장이 네. 아무도 없어요.
1: 예, 네, 참 그래요. 예.
0: 네. 그러니까 공장이 없어서 공기는 막지만 장단점이 너무 딱
1: 아,
0: 있죠.
1: 그렇구나. 앞으로 고도영 씨가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노래 인생에서.
0: 아, 인생에서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만 봐주시고. 항상 제가 나오는 프로나 무대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거든요.
1: 야.
0: 근데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네. 정말 필요합니다.
1: 아, 역시 흥을 가지고
0: 네네.
1: 움직이시는 가수 맞습니다.
0: 네.
1: 흥을 거기다 쳐줘야
0: 네.
1: 더 그냥 폭발적이군요.
0: 맞아요.
1: 네, 응원하겠습니다.
0: 아,
1: 네.
0: 감사합니다.
1: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 아, 저도, 벌써요?
1: 네, 저도 아. 아쉬운데 다음에 꼭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네. 더, 다음에 나올 땐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1: 오늘도 잘하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아, 제가 이런 방송을 처음 해봐요, 라디오 방송을.
1: 네.
0: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의 중요함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제가 노래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이어폰도 끼고 이렇게 방송이라고 하니 너무 오늘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네. 전주에 와서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 온 걸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네. 앞으로 청취자분들께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앞으로는, 여러분과 올해부터라도 이제 많이 찾아뵐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이 힘 많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1: 고도영 씨도 노래처럼 달콤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고도영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고도영 씨의 목소리로 남진의 님과 함께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지인연의 소리문화 컨텐츠

어느새 시간은 순삭. 1년의 한가운데 벌써 6월에 서 있네요. 초록은 더욱 짙어졌고 햇살은 더욱 여름 색깔을 강하게 비추는 그래서 더욱 생기 가득한 6월이고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에서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죠. 그리고 그것을 골랐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지 판단하고 비교한 다음에 가장 최선을 선택하죠. 결정을 할때 물론 경제적 이익을 고려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고르면 저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와 같은 사회적 이익이라든가, 내가 전에 이걸 한번 써봤는데 좋았어 같은 과거 경험도 있고요. 많은 것 중에 제일 눈에 띄었어라든가, 이건 내 취향이야 같은 주의들도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결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들려드리려고요. 1부는 마음 읽는 시간입니다. 정재승의 12발자국을 읽으며 결정장애에 대한 마음을 읽어보려고요. 우리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선택의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해요. 선택은 자신과 환경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우리는 평소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결정은 힘든 걸까요? 결정장애는 햄릿 증후군과 맥락을 같이 해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주인공처럼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들의 증세를 일컫는 말이지요. 햄릿은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데려가자 자살할 것인가 그를 죽일 것인가를 놓고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이 상황에서 햄릿이 외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유명한 대사에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요. 1989년 처음 명명된 이 증후군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본인이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지 간단히 실험해 볼 수 있는 자기진단법이 있어요. 7개의 문항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준비되셨어요? 1. 메뉴를 고를 때 30분 이상 갈등하거나 타인이 결정한 메뉴를 먹는다. 2.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해서 채널을 반복적으로 돌린다. 3. 타인의 질문에 대부분 글쎄 또는 아마도 라고 대답한다. 4. 혼자서 쇼핑을 못하고 친구의 결정을 따른다. 5.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본다. 6. 인터넷에 이거 사도 될까? 오늘 뭘 먹을까? 같은 사소한 질문을 올린다. 7.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부분 7개의 문항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고민을 한다거나 TV 채널을 위아래로 돌려봐도 딱히 볼 채널을 못 정한 경험 다들 가지고 계시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할 때 글쎄 아마도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혼자 쇼핑을 하면 잘 고르지 못해서 친구를 앞세워 간다거나 말이죠. 이 항목 중에서 만약 5개 이상이 해당되면 결정장애라고 해요. 햄릿 증후군의 사회현상은 전문가가 권하는 7대 여행지, 미슐린 맛집과 같은 식으로 타인의 선택이라는 요소가 서비스로 제공되고 인기 있게 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잔나비가 부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선택의 파라독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결정을 할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결정을 방해한다는 현상이지요. 한 식료품 가게의 진열대 근처에 작은 과일잼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시간마다 한 번은 6종류의 잼을, 다음에는 24종류의 잼을 판매했대요. 그런데 6종류만 진열했을 때 훨씬 많은 구매를 했다고 해요. 24종의 잼을 진열했을 때 사람들이 더 북적거렸지만 실제로 구매는 6종류만 했을 때가 더 높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택지가 많으면 구경하는 재미는 있지만 내 선택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커지기 때문에 구매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6가지에서 10가지 안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하는 게 가장 쉽다고 하네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선택은 고통스러워진다고 합니다. 결정장애가 우리 사회에 유난히 널리 퍼지는 데는 요즘 아이들이 정답이 있는 문제만 오랫동안 풀어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정답을 고르다가 사회에 나와보니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보다 요즘에 결정장애가 많은 이유는 또 하나 패자부활전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해도 다음에 또할수 있고 대학에서 놀거나 취미 생활을 해도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준비를 할수 있는데 요즘은 그 요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아이들은 적응을 잘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고, 신중한 선택 상황이 사람들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예측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내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실패를 경험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지죠. 실패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성숙해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실패로 성장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여러 분야에 도전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어른이 돼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가 필요하며 조금씩 나아질 때 같이 기쁨을 공유해주는 경험이 꼭 필요한 조건이 되지요. 잘못한 것도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면 조금 조금씩 나아집니다. 인생은 대부분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되지요. 실패는 언제나 존재하고 맛보게 되는 쓴맛이지요.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잘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보다는 빨리 회복하는 능력이 적어진다는 거죠.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할 때그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할수록 결정이 쉬워지지요. 정답은 없지만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존재해요. 어려서부터 늘 부모님이 결정을 내려주고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대로 아이가 자란다면 나중에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평소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는 편이라면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결정을 내릴 때 빠른 시간에 빠르게 결정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상대가 하염없이 기다려주지 않는 상황. 실패를 해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상황. 그래서 다음에는 손해를 회복하면 되는 정도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을 인지한 후 빠르게 결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 사람의 능력과는 큰 관련이 없어요. 인간이 가진 능력은 어차피 대부분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실패할 것 같아 보이는 일에는 도전을 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도전을 하고 실패도 경험해본다라는 거죠. 바로 일부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화이팅 해보세요. 2부는 마음 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영화 한 편으로 2부 마음 보는 시간을 열겠습니다. 1989년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웰턴 아카데미. 엄숙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입학식을 치릅니다. 전통, 명예, 규율, 최고의 학교 규칙. 졸업생 75%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요. 빡빡한 수업을 듣고 오직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교육에 아이들이 지쳐갈 무렵 새로 부임한 키팅 선생님은 첫 수업을 교실이 아닌 복도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캡틴이라 불러도 좋고 찬송가 542절을 읽어주며 시작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오리를 거두라.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왜?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기존의 수업 방식과 다른 키팅 선생님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지요. 시를 분석한 교과서 페이지를 찢어버리라고 하는 등 말이죠. 키팅은 생각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미, 시, 낭만, 사랑으로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키팅의 어린 시절 졸업 앨범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적혀 있죠. 죽은 시인의 사회는 삶의 정수리를 빨아들였다고 말하는 키팅 선생님. 오래된 인디언 동굴에 모여 소로나 셀리 같은 시인의 시를 낭송했고 저절로 시가 꿀처럼 흘러나왔다고요. 키팅 선생님의 말을 들은 학생들은 다시 그 모임을 부활하기로 결심하지요. 죽은 시인의 사회는 억눌렸던 감수성을 되살려주었고 소년들의 내면에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알게 되네요. 키팅 선생님의 영문학 수업을 망설이고 주저하는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라며 아이들도 따라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땐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라고요. 그러면서 윌은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연극임을 알게 되죠. 하지만 연극을 하기엔 넘어야 할 산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는 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되길 원했기에 일단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합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기 위한 건 윌뿐이 아니었죠. 심지어 죽은 시인의 사회에 여자친구까지 참석시키기도 하고요. 이 중 유일하게 자신의 내면을 보이지 않는 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토드입니다. 수업 시간에 앞에 나가 토드에게 자작시는 발표하라고 하는 겁니다. 키팅 선생님께서요.

바보 같은 소리여도 좋으니 내면을 말하라고 하자 생애 처음 자신의 야성을 드러내는 토드. 그 충격은 봉인되었던 감성을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시인의 사회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이름을 빌려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해괴망측한 신문 광고에 학교는 발칵 뒤집어지죠. 교장 선생님은 범인을 색출하려는데 하나님의 전화라며 웰튼에 여학생을 입학시키라고 합니다. 교장실로 불려가 체벌을 받는 찰리는 끝까지 죽은 시인의 사회를 바라지 않네요. 반면 아버지에게 들켜 연극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닐은 연극 배우의 연극 무대에 올라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합니다. 아버지는 이 학교를 자퇴시키고 브레이든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시키겠다고 하죠. 오랫동안 찾았다가 너무 짧게 붙잡은 꿈은 너무도 잔인하게 부정당했습니다. 그날 밤 닐은 아버지 서재에서 권총으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위로 죽음이 전해지고 친구들은 물론 학교 역시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키팅 선생님이 되어버리죠. 그가 아니었으면 화학 공부나 하면서 의사가 될 꿈을 꾸었을 거라고 하면서요. 결국 교장은 학생들에게 이상한 교육을 시킨다며 키팅 선생을 올감할 증거를 완성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학생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닐을 죽음으로 몰았다란 서류에 사인하게 하지요. 키팅 선생님이 떠난 교실에서 교장이 영문학 수업을 합니다. 그때 키팅이 찢어버리라고 했던 부분을 수업하는데 학교를 떠나기 전 물건을 놓고 가져가기 위해 키팅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말한 대로 자신의 영혼이 말하는 대로 귀를 기울이는 토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기 전 그동안 막아두었던 영혼의 소리를 입 밖으로 토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만 더 큰 소리 치면 모두 퇴학시켜버리겠다고 말하는 교장. 오 캡틴, 마이 캡틴 하며 책상 위에 올라가는 앤더슨. 그리고 한 명 한 명,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며 책상 위에 올라섭니다. 캡틴은 그들에게 고맙다는 진심을 전합니다. 선택의 순간 없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이 주어지는 순간도 없이 어른이 되어버리는 우리들. 그래서 내면의 소리가 무엇을 외치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놓치고 살았던 시간들에 의미를 주는 감동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놓치지 말라.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3부는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정장애를 하나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선택할까봐 생기는 불안에 가깝다고 해요. 또한 결정장애가 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정답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선택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확실해지면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만 결정은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확실해지지 않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즉, 확신이 생겨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카페에서 메뉴를 15분 고민하는 사람은 결국 주문 후에도 다른 메뉴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선택의 결과를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정장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선택 순간마다 기준이 바뀌지요. 직장을 고를 때 성장성이 중요했다가 연봉이 중요했다가 안정성이 중요해지기도 하죠. 그럼 결정은 끝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죠. 현재는 안정성보다 경험을 선택하겠어라고요. 두 번째는 작은 결정을 반복해서 하면 근육처럼 훈련된다는 겁니다. 메뉴는 1분 안에 정하기. 쇼핑은 비교 사이트 두 개만 보기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훈련이 쌓이면 결정 피로가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죽는다고 하면 그 어떤 상황보다도 비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지요. 내가 원한다고 대단히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뭘안 한다고 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다는 걸 알고 나면 부담이 적어져서 빨리 그리고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지요. 망설이는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결정의 무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어떤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이라도 앞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뭘 선택했든 여러분이 옳아요.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뭘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이라서 결정장애는 우리를 누구에게나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혜인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란 시로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꼭 하루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기로 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4부는 신문고를 울려라 둥둥둥입니다. 6월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150주년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150년이 지난 오늘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기념만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가치와 나라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이라는 뜻일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본명은 김창수.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백범일지에 쓰여진 선생의 나라 사랑을 마주하려고요.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예요. 군사력이나 지배력이 아니라 문화와 인간성의 힘이 진짜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본 거죠. K컬처의 힘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금의 세계 무대를 선생은 이미 150년 전에 알아보신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한독립이오라고 답할 것이다 라는 선생님의 삶 전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런 선생의 신념이 150년의 세월 속과 함께 우리의 피 속에도 흐르고 있는 듯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양심, 배려와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 품격 있고 부지런한 우리 민족의 가치를 알아보신 거지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실하지 않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우유부단하다고 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가 되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겁니다. 식당에서 뭘 먹을까? 휴가는 어디로 갈까? 에서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와 같은 여러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그 기준을 따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정 장애를 줄이는데 먼저 제안드렸던 선택의 기준을 정하고 작은 결정을 반복하면서 근육처럼 훈련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한 시간 동안 결정의 순간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한 시간을 걸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던지, 그리고 선택할까 고민하는 그 순간, 결정의 고민 또한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던지 그 결정은 옳습니다. 그 힘으로 앞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맨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6월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벌써 절반이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세요.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걸어서 마음속으로입니다.

0: 소리 들려 돌아다 보.
1: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 MHz 천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도 아직 환하고 괜히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 아쉬운 날들이 생깁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동네에 가까운 숲길 한번 걸어볼까 생각하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걷는 속도는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기에 가장 알맞는 속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로 지나가면 그냥 초록이지만 걸어보면 나무마다 그늘의 깊이가 다르고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계란길 낯설게 걷기 한은주입니다. 자, 오늘은 전주 사람들에게 익숙한 건지산을 조금 낯설게 걸어보려 합니다. 전북대학교 숲속 어린이집에서 출발해서 조경단, 혼불문학공원, 건지산 정상, 오송생태공원, 동물원 뒤 숲길을 지나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익숙한 곳을 다시 보는 일이 걷기라면 오늘 건지산은 그런 마음으로 걸어보겠습니다.

0: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었습니다. 메마르고 날이 선 세상에서도 사랑을 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꼭 사람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늘 지나치던 숲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 가까운 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바다 대신 전주의 숲을 걷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산이에요. 건지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건지산을 정말 한 바퀴 제대로 걸어본 적이 있냐고 물으면 생각보다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걷는 분들 모셨습니다. 자, 대장 김세훈님.
1: 예, 반갑습니다. 다시 뵙습니다. 김세훈입니다.
0: 자, 그리고 김민경님.
2: 네,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 오늘 새롭게 함께 해주신 김감년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목소리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3: 아, 저는 지금 전주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지사들 사랑하는 예찬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0: 건지산의 예찬론자?
3: 네.
0: 자, 오늘 그러면 함께 걸으면서 그 예찬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를 조금 일러주실까요, 대장님?
1: 예, 오늘은 날도 덥고 그래서 내륙,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전주의 그 유명한 건지산, 주산이라고 하죠. 건지산을 둘레를 한번 걸어보자. 코스를 좀 잡아봤습니다. 아마 전체 코스가 둘레를 한 바퀴 돌다 보니까 8.8km, 9km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길다면 10km 정도 될 것 같은데 도시에서 이 정도 걷기 딱 좋은 코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어디에서 했냐면 그 전북대학교 병원 뒤쪽에 보면은 숲속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옆에. 여기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경단 쪽에 임금의 숲, 편백숲을 지나서 임금님 숲을 지나서 혼뿔문화공원 거쳐서 이제 건지산 정상이죠. 그 서쪽 정상이죠. 그쪽을 거쳐서 오송재 쪽 둘레길을 내려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물원 쪽 뒷산 쪽을 걸어서 동물원 뒷길로 해서 이쪽 주변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제 119봉우리라고 합니다. 건지산의 동쪽 정상 여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숲속 어린이집으로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까 꽤 좋더라고요. 숲길을 이어서 걷는 그런 맛, 뭐 그런 게 있던 것 같습니다.
0: 저도 걸어보니까 짧은 산책은 또 아니고요. 그렇다고 큰 산행도 아닌 길이었습니다. 자, 도심 가까이에 있는데 막상 걸어보면 숲이고 이게 좀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린이집 쪽에서 들어갔잖아요. 거기까지는 커다란 콘크리트 공화국, 그다음에 자동차 소음이 엄청난 곳인데 막상 숲길에 발을 딱 닿는 순간 새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쭉쭉 뻗은 나무 사이에 하늘이 가려져 있고 곳곳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감년님은 자주 다니셨죠?
3: 네, 저는 2005년도에 옥성동으로 이사를 왔었거든요.
0: 네.
3: 이사 후에는 많이 갈 때는 한 1년 365일 전에 200일 정도를 갔었던 것 같아요.
1: 와.
3: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건지산을 계속 기록을 하다가 건지산의 나무를 그러다가 개인전도 몇 번 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좀 바쁘다 보니 근지산을 잠깐 잊고 있다가 이번에 한 제가 10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0: 그리고 평소에 다니던 코스는 혹시 어디이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함께 걸었던 길이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3: 네. 올 코스를 걸을 때는 시간이 조금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 아파트 뒤쪽은 서쪽 정상이기 때문에 서쪽 정상이랑 오송재를 주로 돌죠.
0: 민경님.
2: 저는 듣기만 했죠. 사람들이 건지산 건지산 하면서 정말 좋다고 어떤 분이 새벽에 건지산을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런 데가 있어 전주에?
0: 그러니까요. 좀 이게 느낌이 매번 다를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다녔던 곳은 그 소리문화전당 뒤쪽으로 해가지고서 오송재를 걸었던 뭐 그것만 했었는데 이번에 길은 야, 너무 좋고요. 저는 강추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돗자리 깔고 하루 종일도 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3: 제가 예전에 근지산 다닐 때요.
1: 예.
3: 이제 그 데크 평상 있잖아요. 예. 평상에다가 모기장을 치고 아, 예. 아이들 어릴 때도 거기서 놀았어요.
1: 지금은 예 데크가 그렇죠. 데크가 저쪽 오송재 쪽에 네. 예, 입구에 있었잖아요. 네. 어, 기억납니다. 그 저기 같이 공부했던 멤버들끼리 감각 늘리기, 감각 살리기 하는 것을 게임을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 숲에서
0: 예.
1: 맨발로 눈을 가리고.
0: 야, 지금 그 들어가서 보면 지금 편빛나무잖아요.
1: 예.
0: 그 요거는 따로 조성한 거죠. 인공님이라고 봐야 되죠.
1: 그러니까 조성 경위에 세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그 이 주변이 전북대 땅이잖아요. 학술린 개념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전주에 올해 건지산의 변화를 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 편백 종류 심었을 때는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거기 퍼센식 건데기 있죠. 인분을 그 뿌린 걸로 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뭐 냄새가 난 건 아니고 걸음으로 준 그 부분을 봤거든요. 그리고 좀 위로 올라가서 이게 전북대가 이게 동대 쪽으로 이렇게 보이다 보면 남서 방향이죠. 뭐 그쪽에서 김밥 사 갖고 와서 먹기도 하고 뭐 도시락 싸 갖고 와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런 걸음을 예. 그러면 다저 그런 걸음이 지금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잘 컸겠네요.
1: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건지산의 편백숲은 그 전주 시민들의 무엇으로 커진 거죠. 뭐 그렇게 된 거죠.
0: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숲 사이를 계속 가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저희가 조경단 쪽으로 이렇게 좀 지나갔습니다.
1: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 고창 쪽에 모시는데 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가. 자연의 숲 속에서 인간이 조경한 아주 어떻게 보면 정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자를 위한 정원 그런 관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토해가 대부분이 묘로 장악된다 뭐 해서 참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 이산 저산이 다 묘자리다. 그런데 지금 본다면은 아 산을 다양하게 관리하는 또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요즘 또 묘에다 꽃도 많이 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0: 아, 뭐 그렇군요. 일단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간의 성격도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건지산을 두고 낮은 산이라 편하다, 또 아니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이 걷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경치가 갑자기 펼쳐지는 산은 아니었지만 길이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 붙어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들이 되게 여러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올라갈 수 있고 또 조금만 걸어도 숲이 나오는 산. 그게 바로 건지산이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조경단을 지나서 이제 홈불 문학공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길을 건너서. 그리고 또 그 구간에서는 길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죠. 올라가다 보면 그 단풍나무 숲이 되게 또 예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천연공원까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생활권 산책이라는 느낌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1: 그런 산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 한 개인은 참 좋은 습관과 축복일 수 있지만은 전주시 전체로 본다면은 전주시의 이 코어 핵심 안에 특히 이제 에코시티까지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무게중심이 아래 내려가잖아요. 저쪽 만경항 쪽으로. 그런데 있어서 건지산은 더 가치가 있다. 전주시 주민이라면은 특히 건지산 주변으로 인구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10만 이상은 건지산 주변에 혜택을 보고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된 공간이지 않겠나. 잘 보존했으면 쓰겠어요.
0: 그러니까요. 그 감녀님은 건지산을 이렇게 자주 다니셨는데 혹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 혹시 있었을까요?
3: 공간이요? 저는 건지산은 어디 가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공간보다 제가 좋아한 건 뭐였냐면 나무를 좋아했어요. 건지산에 가면 나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종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되게 평범해요. 그 나무들 어느 산에 가도 다 있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침마다 산을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침에 해가 이렇게 첫광으로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숲속에 있는 나무 중에서 한 나무가 유독 자신만의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잠깐 이제 직장을 쉬고 있을 때라 그 집안 일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 약간 주눅던 저 그 나무가 나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나도 저렇게 주목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짝반짝 그러니까 유독 빛나는 그 나무가 저는 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나무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건지산의 나무를.
1: 그러셨구나. 네.
0: 그러면 나무 사진 찍었을 때가 건지산의 나무들이었어요?
3: 네. 건지 나무가 그래서 그 뒤에 무자가 없을 무자 한자를 써서 제목을 했었거든요. 그 나무가 사회에 나가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약간 나의 마음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0: 야, 그런 또 스토리를 가지고 있네요.
1: 저 그 사진을 저는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진을 본 게 아니라 네. 건지산에 제가 이제 주로 다녔던 한 시간 코스는 어디였냐면은 전북대 예대 쪽 있잖아요.
3: 네.
1: 예대 쪽에서 보면은 이제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어린이 공원에 주차를 하고 바로 타고 올라가면은 단풍나무 숲길이 있어요.
3: 네.
1: 그전에는 그 길을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주길이 아니었었어요. 그 단풍나무가 이 빼곡히심 경쟁으로 크다 보니까 하늘을 다 가려요. 근데 그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데 이 단풍나무 이 오각형이죠? 이 뼈쪽 이 그 사이에 손가락. 빛들이 별 마치 그 별빛처럼 쏟아져요. 그것을 거기 이제 벤치도 있고 그때는 없어서 이제 깔개 같은 거 가져와서 딱 하늘을 보고 누워 있잖아요. 멋졌어요. 사람도 없고. 근데 바로 옆에는 도로였잖아요. 근데 소리도 잘 안 났었어요. 그때 차량이 많이 안 다녔고. 그래서 야, 그 반짝거리면서 움직이는 그 단풍나무 이파리들 사이에 그 빛.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그걸 찍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 아, 그 아까 최애 장소를 물었잖아요. 있어요. 그 최애 장소가 어디냐면 그 서쪽 정상편에 예. 운동기구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1: 거기도 단풍나무 숲이죠.
3: 네. 거기에 그 윗몸 일으키게 하는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 건지산을 가면 항상 거기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왔었어요.
1: 선생님 저하고 따로 만나시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0: 야, 오늘 대장님이 간만에 이렇게 맞맞는 사람을 맞았네.
2: 그러니까요.
0: 맞았네.
3: 감사합니다.
2: 코드가 맞으셨어요.
0: 그러니까 건지산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만 앞으로 좀 나가고 우리가 한 번쯤은 돗자리를 가지고 오든 아니면 의자를 갖든 의자에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정말 아까 윗몸 일으키기 자리요? 그 자리에서 좀 누워가지고서 하늘도 좀 쳐다보고 그리고 그 시간은 새벽이어도 좋고 저녁이어도 좋고 노을빛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간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 있으면 저도 좀 불러주시고 저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3: 좋습니다. 좋죠.
1: 저는 그 게임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때 눈을 가리고 편백나무 숲에서 맨발로 그 자기 오감을 살려가지고 특히 이제 손이나 발바닥 발을 감각을 이용해가지고 찾아가는 거. 근데 되게 그게 안전하거든요. 거기 그 숲은. 그리고 편백나무가 지금 제 거쪽은 전북대 뒤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좋은데 이렇게 남녀노소 안 따지고 이 하나를 안기가 참 편할 정도로 컸어요. 그래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그 허그를 하라고. 근데 그 안아줄 때 이 나무를 이렇게 안아줄 만한 나무가 많지는 않잖아요. 너무 굵기가 작든지 아니면 너무 크든지 하는데 거기 편백은 딱 하나를 만기에 딱 좋습니다.
2: 맞아요.
1: 자주 안아주셨으면 쓰겠어요.
3: 네. 근데 등으로 치는 사람은요?
1: 뭐 치다가 앉다가 치다.
0: 그쵸. 예전에 학생들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랑 제가 이제 건지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 편백숲에서 그 친구들과 했던 게 눈을 감고 이렇게 조용하게 주위의 소리를 듣는 거,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아줬던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숨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 자기 숨바꼭질 비슷하게, 왜냐하면 너무 빽빽하게 있는 거 사이사이에 숨어서 우리가 숨바꼭질을 했던 그런 놀이들도 저는 좀 생각이 나네요. 이제 자 이제 저희가 그렇게 넘어서 애기단 풍습을 쭉 넘어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오성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그늘이 없이 진짜 온전하게 햇빛을 받고 저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는 그 사이사이에 과수원길이 또 있어서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서 저희가 오성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오성제가 처음서부터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제 기억에 이것도 복원한 거 아니었을까요?
1: 우선은 이제 농업용 저수지인데 농사 지을 만한 물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농지가 그 전에 있었긴 있었죠. 근데 지금 다 아파트 전으로 바뀌었죠.
0: 네.
1: 그것도 이제 건지산의 숲에 대한 산림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건지산 주변으로 쭉 아파트들이 이제 송천동 구역은 계속 이어서 섰고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오송제 쪽은 거의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송제 위에서 농사 짓는 주로 이제 그 복숭아 농사를 짓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뭐 농약통도 있었고 떠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게 약간 방치된 습지 정도 됐는데 어느 순간 그 눈이 뜬 거죠. 아 도심의 습지, 도심의 작은 소, 이게 도시에서 얼마나 큰 친수적인 가치를 갖느냐. 우리는 뭐 항상 뭐 강만 찾고 강도 큰 강이 있었고 큰 강이 있는데 고수부지에서 뭐 체육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우리는 한때 집중하던 관심을 갖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넘어가다 보니까 자그마한 소류지 특히 이제 소류지 사업에 관심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때 그 소류지 사업이 전주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전주천 관광형 하천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되면서 그다음에 평화동 그 아파트 내거리에 있는 그 저수지 있잖아요.
0: 아, 네.
1: 지시제. 거기에 제가 이제 기억에 그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구역이 그 저수지에 좀 들어가요. 그래서 아 이걸 저수지를 매립을 해야 하냐 말해야 하냐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살리자. 뭐 어떻게 살리냐? 우선은 주변에 수생식물을 키우고 주변에 걷는 길을 만들자.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저수지가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바로 저수지 옆에는 이제 평화동 구이 가는 큰 도로였어요. 아, 뭐 이렇게 살려서 복원해서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 스타트가 전주시의 소류지 살리기에는 거대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최종 지시제, 그 다음에 지금 혁신도시의
0: 세병호
1: 여기까지 다 같이 그런 가치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가치들이 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평화동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특히 시민행동 21이 아마 그 소류지 조사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0: 오, 그랬구나.
1: 전주 의제도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전주시의 이 도심 안에 있는 자그마한 연못, 저수지, 요것에 주는 가치를 드디어 찾아낸 것이죠.
0: 아, 참, 건지산은 산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가지고 있어요.
3: 아, 제가 아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그 조경단이 정말 그 위에 가리는 것도 없고 정말 빛이 좋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그 빛이 좋다라는 말은 그 산소를 쓸 때 풍수지리설로 얘기를 하면 정말 빛이 좋고 그리고 그 앞에 그 특진 연못이 있잖아요. 예. 특진 연못을 이렇게 보통 산소 앞에는 이렇게 연못도 두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건지산이 있고 그래서 약간 그 풍수지리 쪽으로 좀 한 거 아닌가요?
1: 근데 저도 이제 역사적으로 그걸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주의 주산을 이제 풍수학자들은 건지산을 얘기도 하지만은 기린봉을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 건지산이 이제 주봉으로 결정이 되고 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주의 부족한 물기운 이 부분들을 위해서 그 덕진 연못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덕진 연못의 유역이라고 자그마한 게 물이 모아질 수 있는 물그릇으로 본다면은 지금 동물원 쪽에서 지금 우리가 둘레길로 능선으로 갔던 그 구역, 네. 물 하나 전북대 병원, 그리고 한전 옆에 그 구역 정도가 글로 물이 흘러, 그다음 육지구 정도 물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덕진 연못으로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전주 풍남문을 중심으로 이 안에 사대문 쪽에서 밖으로 바라봤을 때 건지사는 묘는 북쪽 방향에 서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건지사는 주산을 건지사라면 그 뒤 건지산이 막아주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여기다 플러스를 더 좀 더한다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송천동은 그러면 왜 개발이 됐을까? 사실 건지사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송천이 이제 송자가 많이 들어잖아요. 오송제도 사실 송자고 솔래고도 솔자고 그다음 송북 초등학교도 있고 그 송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송이 그냥 지금 개발돼서 마치 밭에 소나무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구릉지들이거든요. 그 구릉 라인이 건지사 주산에서 내려온 거든 내려나오는데 거기가 다 소나무 숲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 개발한 사 입장에서는 야 송천은 어떻게 보면 건지산을 남쪽에 두고 그 기운을 받은 넓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앞 저 멀리는 만경강 있고 옆에 평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야 상당히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동네 아닌가 동네의 시발점 아닌가. 근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0: 야 이걸 또 커다랗게 보니까 또 그렇게 의미를 담을 수가 있네요. 네. 건지산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님 숲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생활의 숲도 있고 또 예전에는 여기가 군부대 뭐 훈련장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뭐 저희도 그 송천동에 있는 그 예비군 훈련장 거기 가서 열심히 저기 총도 쏘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학번이 80년대 후반 학번이라서 대학교 1학년 때 병영 활동이라고 그게 있었어요. 이병. 그래갖고 네. 일주일 동안 3호사나 군부대 가가지고 1학년 때 군 생활을 겪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와. 그러면은 이제 군 기간 단축이 있었어요. 45일씩.
0: 건지산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자연이 아니라 시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숲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숲이 한번 또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좀 우리가 좀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또 건지산을 둘러싸고 고층 아파트 개발 또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염려되는 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감독님은 이 건지산이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후대에 이런 모습으로 그래도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3: 아, 저는 그것보다 건지산이 사실은 사계절 내내 다른 빛을 바라는 데가 건지산인 것 같아요. 봄에는 가면은 다 아시겠지만 초록도 아니야. 연두연두한 그런 그 이파리들하고 그리고 복숭아꽃이 되게 많이 피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푸른 숲이 있고 또 가을에는 그 아기 단풍 그리고 플라탄에서도 되게 노란색의 약간 주황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풍으로 또 물이 들고 겨울에도 눈 올 때 그 길을 그러면 이게 수양버들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더 개발되거나 이런 거는 원치 않고요.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0: 민경님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2: 이 건지산이 이게 말은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전주에서 건지산을 가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근데 정말 송천동과 호성동 주민들은 특혜를 받은 곳이지 않을까.
0: 그렇죠.
2: 그렇죠. 왜냐하면 타 동 같은 경우는 건지산이라는 산에 대한 이름만 들어봤지 건지산이 이렇게 좋은 데인지 아무도 모를걸요? 이렇게 오송제가 있고 뭐 편백나무가 있고 우리가 편백나무 하면 상관을 딱 떠올리지 건지산에 편백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못할걸요? 이 정도 좋은 산을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끔 홍보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 기지재나 이런 데는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기지재 많이 해요. 생각보다. 네. 되게 뭔가를 조성도 많이 했고 근데 건지사는 뭔가를 했을까요? 오성재는 좀 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를걸요.
0: 그래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들어보니까?
2: 지금, 저는 지금보다도 좀 더 생태적으로 누구나 걸을 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게 생태적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건물을 짓기보다는 남아있어야 될 곳은 남아있게끔 요즘에 그게 우세인 것 같은데 좀 그게 좀 해줬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 개발이 건지사 주변으로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되어가고 있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서 숲이 있는 곳들은 개발할 만큼 다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쵸. 결국 이제 현재는 보존형 보존지구로 남아서
2: 그쵸.
1: 개발을 좀 막아줘야 하는데 지금 호성동 쪽에 이제 아파트 개발한다고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 부분에서 아 마지막 남은 공간이 거기구나. 거기였구나.
2: 네.
1: 저기 북쪽에 호성, 저기 송천동 쪽에 그쪽 여러 아파트들이 오송재 주변까지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는데 마지막 남은 게 여기란 말이죠. 뭐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럼 다른데 이전에 개발된 데는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과거에는 개발이 필요해서 찬성했지만은 지금은 그 생태적 가치, 숲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숲들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잖아요.
0: 그렇죠.
1: 풍성해졌죠. 그래서 그의 가치와 혜택을 알기 때문에 개발을 반대를 해요.
2: 네, 그 가치와 네. 혜택을 아는 거는 거기 주민밖에 몰라요. 전주시 주민이 아는 게 아니라 거기 주민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로가 필요한다는 거죠. 건지산이라는 데가 뭐 그런 데야. 어? 건지산 그래? 이 정도지. 건지산이 이렇게 정말 생태적으로 좋고 한 번쯤 가가지고 누구나 같이 아이를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곳이야 라고는 다들 몰라요.
1: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활동의 행위들은 이제 과거에는 거기에 무슨 활용 공간들, 이용 공간들을 했잖아요. 뭐 이제 덕진공원, 뭐 동물원, 동물원 옆에 축구장, 아니면 뭐 옆에 도서관, 아니면 승마장,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구역이지만은 점점이 같은 형태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잇는다면은 인간 이제 요즘에 많이 걷잖아요. 둘레길, 코스. 물론 이제 길을 막 사람들이 여기 다니다 보면 개발돼서 좀 문제가 되지만은 이 둘레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건지산의 개발의 마지노선을 잡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맹점이 하나 있어요. 현재 저희가 걸었던 그 길에서는 아파트 개발 쪽의 안쪽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개발을 용인하는 어떤 이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뭐냐면 또 거꾸로 본다면 둘레길은 결국은 이걸 건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건지산 개발들을 뭐라고 할까요? 불필요한 전체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불필요한 개발들을 막기 위한 어떤 선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의 스크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죠.
0: 그렇죠.
1: 공동의 이익이죠. 그 사람들이 서로 사는 동네는 다르지만 건지산을 지켜야겠다는 건 똑같은 거죠.
0: 맞아요. 자, 우리가 건지산의 자연에 주는 혜택들, 아름다움을 좀 이야기를 초반에는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건지산이 직면하고 있는 것들, 우리 생활과 어떻게 부딪히고 있고 이해관계가 어떻게 달라서 생기는 이런 갈등들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마저 저희가 2부에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두 번째 코너 소소가 소중할 때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주에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하천길도 있어서 녹지가 꽤 많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건지산이 유명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느끼는 우리 이 초록. 누군가는 많다고 생각되지만 누군가는 너무 없다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2: 전주 자체로 봤을 때는 그 산이라는 것은 산자 분수령이라고 해서 산이 이제 물을 이제 가르잖아요. 가르면서 양쪽에 만경강과 아니 만경강이 아니라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가지고 드디어 전주천 본류로 흘러가서 이제 만경강과 만나잖아요. 고산천에 내려온 만경강과. 그다음에 이 물의 흐름으로 보고 전주 개발로 본다면은 전주는 지금 남쪽 방향의 구이 쪽이나 동쪽 방향의 개발보다는 결국 서쪽이나 북쪽 방향의 방향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그렇죠. 전주는 여러 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생태축이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외둘레길, 내둘레길,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내둘레를 함께 이렇게 걸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황방산도 있고, 그 한옥마을 뒤쪽으로 가면 승암산, 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 있고, 넘어가면 기린봉이 있고, 아중천을 지나가지고서 이제 넘어가면 건지산, 그리고 뭐 가련산 이렇게 해가지고서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2: 그래서 이제 이쪽에 생태 쪽이나 아니면 산림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비오톱 연결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비오톱이라고 해서 뭐 바이오 이렇게 탑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 이라고 보시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네. 그게 이제 단절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전주시에서 제 나이까지만 경험으로 본다면, 가장 이 비오톱이 훼손돼서, 비오톱 이끼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구역이 어디냐면요.
1: 네.
2: 아중리, 육지구, 이런 쪽에, 특히 이제 아중리 개발은 비오톱을 많이 훼손한 거죠. 그래서, 기린봉에서 그 능선이 어디를 따라서 건지산까지 왔는가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표가 안 나요. 만약 그런 나중에 복원을 한다면 그런 나인 쪽으로 해서 쭉 가로수를 쭉 심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나인을 사람들한테 인지해주고 그 동네를 인지해주고 그 동네를 정원화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밖에서 보면은 지붕에 뭐 정원화, 녹색 옥상 정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아니면 길거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구역을 살려가지고 정원,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녹지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태 공간, 살아있는 공간들을 계속 이어주는 도시 내에서 비오톱 연결을 해주는,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건지산까지 만난다면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남지 않겠는가 하죠. 사실 전주는 뭐 터널 뚫기도 힘들지만은 어쨌든 많이 땅이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많이 이렇게 쉽게 개발이 돼버렸죠.
1: 우리가 개발로 인해가지고서 녹지가 많이 끊겼는데 우리 대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생태촉을 잇는 것을 우리가 뭐 건물을 부숴가지고서 뭐 다시 숲을 복원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그거를 이어줄 수 있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원이 들어설 수도 있고 조그마한 정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어느 집안의 지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다시 둘레길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둘레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좋기에 걷기에 좋은 길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둘레길을 걷는다는 것들이 녹지를 지키는 선이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아까 기린봉에서 건지산으로 이어졌잖아요. 과거에는.
1: 기린봉.
2: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지도로 보면 이어졌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거기는 이제 지금처럼 뭐 명확하게 세세하게 지도가 그려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건지산은 사실은 그 개발의 섬이에요. 개발 쌓여 있는 섬. 연결이 끊긴. 이 섬 주변에 전북대학교는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 주변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그 건지산 숲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왕성이 커졌죠. 그 이제 전북대 역할이 컸죠. 보존 역할이, 학술림 역할이.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건지산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섬으로서 주변이 숲이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요한 사람들의 거주지 안에 큰 숲 섬으로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건지산의 가치가 더 올라간 거예요.
1: 그 요즘에 건지산 주변에 이제 고층 아파트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녹지가 있는 곳은 늘 개발 압력을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숲세권
0: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1: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숲이 있고 공원이 또 좋고 또 조망권이 좋다라고 하면 주거지로는 정말 매력적이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2: 저는 이제 개발 대 개발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면에는 개발을 통해서 혜택을 본 그 혜택을 유지하고 싶은 지역 사람들의 반대 의견이 결국은 그 주변의 그 숲들을 지키는 하나의 대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어디까지 개발을 용인해야 하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동네 옆에서 숲 옆에 가까이 아파트를 짓는 부분들은 뭐 사유권 안에 행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돼라는 이게 그 숲이라는 이 공공자원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걸로 또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호성동의 그 아파트 개발 부분들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건지산이 내부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가치가 계속 부상되는 상황에서 드디어 건지산을 지켜야겠다. 건지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걸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반대가 없었어요. 송천동에. 그래서 송천동 북쪽에 아파트 때 누가 아파트 들어온다고 해서 산을 깎으니까 막 나서가지고 반대합니까? 아니면 옆에 아파트가 반대합니까? 없었어요. 다 땅값 오르고 그리고 메이커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좋아진다 했지만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지금 시점이 드디어 건지산을 지켜야 한다는 공통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시점이다. 딱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혹시? 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기존의 녹지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또 나중에 들어오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결국은 이 공공의 가치를 두고 사적인 이해가 부딪히는 이런 구조?
2: 개발의 혜택을 본 사람이 드디어 개발의 가치를 본 그 혜택 때문에 훼손된 그 자연 공간, 숲 공간이 드디어 그 가치가 뭔가를 느낀 시점에서 개발과 개발의 충돌이 생김으로써 건지산의 가치가 제대로 모든 사람한테 공유가, 주변 사람한테 공유가 될 수 있는 때가 됐다.
0: 더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1: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그리고 욕구가 더 많아져서 거기는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0: 근데 저는 호성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저는 그 뒤에 성마장도 있고 동물원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날씨가 흐린 날 그쪽에 냄새도 꽤 날 것 같고 그리고 그 교통체증도 거기 무시 못하거든요.
1: 그렇죠.
0: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많이 일단 불편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숲을 그동안 우리가 좀 누려왔던 소유하면서 뭐 힐링이며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느껴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런 푸르름도 좀 덜 보게 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1: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은 아니었으나 내 것처럼 누렸던 것들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하는
2: 그냥 공유 자원에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죠.
1: 그렇죠.
2: 그걸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네. 그 진작 알았으면 더 멋지게 관리했을 텐데.
1: 그렇죠.
3: 근데 그거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사유지잖아요.
2: 아니 그 사유지가 공유지 그러니까 주변의 공유지의 가치나 혜택을 누리는 걸 막잖아.
3: 근데 그렇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2: 그렇기 때문에
3: 입장에서는
2: 하는 거예요. 조망권 아니.
3: 아니 그거는. 그냥 조망권이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를 개발해서 내가 이익을 보기를
1: 그렇죠.
3: 원하지.
1: 네.
3: 그리고 생각보다 거기가 사유지로서 이제 자기의 혜택을 보지 이제 뭔가 작물을 했었는데 이게 작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를 개발 그냥 생태적으로 개발을 해준다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가 거기를 생태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기네들이 그거를 구매를 해서 이뤄주면 좋겠지만 이게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조망권을 위해서 이걸 니네가 희생을 해하라 그러면은 안 하죠. 내가 주인이었을 때 이거를 방치를 해놓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지 안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몰리는 게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여기가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들이 어쨌든 20년이 지난 그 장기 미집행 이걸로 인해서 다 풀려서 이제 사유지가 자기의 권리를 이제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이익을 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땅을 팔아서 아니면 무엇을 세워가지고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들 동안 할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사람들의 생각도 당연히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렇다고 뭐가 먼저냐 뭐 아니면 너는 되네 안 되네 이거하고는 조금 좀 거리를 두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입장도 있고 그들의 입장도 있고 과연 어떤 것들이 더 나은 선택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제 우리가 개발과 보존의 충돌, 그다음에 이제 선개발자, 후배급 개발자 간의 어떤 이익 충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이제 개발이라는 과정은 초기의 이익하고 나중에 이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변천하면서 이익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의 초기 참여자들이나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계속 도중에 새로운 개발자들이 들어오지만은 어제까지의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소위 이제 그 부동산의 그 이익의 효과는 어제까지의 그 지역 의견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그 지역 전체 사람들이 만드는 효과예요.
1: 아.
2: 그 땅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만든 효과가 아니라.
1: 그렇지.
2: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이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개발하는 사람은 그럼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충돌됐을 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참여하고 내놓을 거냐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이런 충돌 부분들에서는 결국 공유자원들에 대한 가치는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이라는 가치는 지금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좀 눈을 뜬 것이지 그건 있는 가치예요. 유지된 가치. 그다음에 이 공공이나 공유 부분들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갖고 있는 이 공공기관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책을 펼 거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논의에서 작동이 돼야 하거든요.
1: 그러네.
2: 예, 네,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지켜보는데 그런 거죠. 어떻게 합의를 해 나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서로 수용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의견과 흐름이 이 지역에서 지금 논쟁을 극복할 만한 걸 가치를 갖고 이 정리가 될 거냐, 정리할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 전주가 정원 도시를 표방을 했었고 정원 산업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좀 지켜내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좀 만들어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이 있는 것들이 면이 될 것이고 이 면들이 보이면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건 구역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건지산 하나만 보면 건지산 주변에 자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2: 예.
1: 덕진공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소리문화전당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그 점점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선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원을 만드는데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근데 나 나무를 심으면 땅에다 심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지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직접 심는 것이 우선할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다면은 여러 가지 방식의 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옥상이나 기타 다른 그 땅이 아닌 구역 부분들을 어떻게 녹지화할 거냐 이런 거고 또 녹지를 어떤 방식으로 재밌고 즐겁게 확대할 거냐.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정원 만들기 놀이 아니면 녹지 확대하기 놀이 뭐 이런 좀 즐거운 방법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좀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누구는 정말로 한 평이 될 수도 있고 0.5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인정해주면 도시도 또 예뻐지기는 할 것 같아요.
0: 사학동 예술마을에 오시면 사학동 예술마을은 집 앞에 그러니까 사학동 예술마을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공방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들이 모두 그 크고 작은 화분들을 다 놓고 뭐 세상에 5만 꽃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요즘같이 봄부터 뭐 가을 정도까지는 정말 그 길가에 닭꼬치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거든요.
2: 멋있어요. 네, 진짜.
0: 그래서 정말 거기서 우리는 그 나무들이 있고 꽃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사학동 예술마을 사람들은 거기서 차를 마셔요. 그리고 이제 담소를 나누고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서 앉혀서 또 얘기를 나누고
1: 네네.
0: 그런 걸 그냥 사학동은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약간 뭐 마을에 물론 사학동은 사학동 예술마을 협의회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다른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는 정원 자체가 잘 가꿔져 있긴 하겠지만 네. 주택 단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자신만의 정원이긴 하나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야, 그래 그러니까 뭐 건지산 같은 큰 숲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 앞에 뭐 작은 화분, 골목, 나무, 또 학교 담장 같은 이런 초록도 중요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서 마을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2: 저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마어마 바뀔 거고요. 마음 씁쓸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갖고 쌓여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것.

0: 그 나무를 우신었는데 그 아파트 막할때 기본적으로 그 수분을 해야 된다, 나무를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
1: 아, 그쵸.
0: 그래가지고 그런 아파트들은 자랑해요. 저희 아파트 오라고 그거 되, 잘 되어
1: 아,
0: 있다고.
1: 맞아, 맞아. 우리 아파트. 우리
0: 근데
1: 아파트.
0: 그게 올해 지금 요즘 들어서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1: 아, 되겠죠?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이런 시민들의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전주를, 이런 도시를 좀더 다양한 모습의 녹지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소가 소중할 때 오늘은 건지산을 통해 도시의 녹지와 우리가 걷는 길의 의미를 나눠봤습니다. 자, 감년쌤 오늘 처음 오셔서 같이 걸었는데.
2: 너무 재밌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 전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0: 네.
2: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해야
0: 아,
2: 되겠다라는
0: 네네.
2: 이제 생각, 저는 근지산을 사랑합니다.
1: 민경님.
0: 그러니까 건지산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걷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송제도 더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1: 건지산은 그냥 배경처럼 서 있는 산이 아니라 전주 시민의 생활 안에 들어와 있는 숲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둘레길. 우리가 자주 걷고 이야기할수록 그 길은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둘레길은 그 숲을 기억하고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지산이 누구에게는 운동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길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숲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기억이 겹쳐질 때 길은 조금 더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건지산 함께 걸었는데 어떠셨어요? 자, 이렇게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해랑길 낯설게 걷기 저는 한은주였습니다.
2: 근지산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0: 더 많이 걸을 수 있도록 더좀 개발해 주세요.
1: 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간이 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는 말을 하지요. 6월도 중순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게 100일 남짓된 손녀딸이 있는데요. 아기가 크는 걸 보면 세월이 천천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사 시름을 잊게 하는 그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지요. 배낭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주 설자한과 목인곤 약야스님은 김무원의 손에 쓰인 독이 묻은 글씨를 누가 썼는지 찾아내려 하나 김무원을 통해 그 범인이 누군지 듣지 못하고 김무원은 딸 사나에게 사랑의 말을 남기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147쪽부터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이어지겠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양손에 여러 개의 반지를 끼는 것을 좋아해 처음에 놀랬었지. 그래? 자네는 왜 끼지 않나? 유학 시절 다 팔아먹고 나서 새로 장만하는 것을 잊었네. 이 반지들엔 글씨가 없지만 끼고 있는 반지를 이용해 독을 묻힌 게 아닐까? 은근슬쩍 만지거나 잡는 척하면서 인곤의 말에 자은은 반지로 독을 묻히는 동작을 상상해 보았다. 독근 오르는 몸에 닿게 하기는 쉬웠겠지만 자기 자신이 독에 닿는 걸 어찌 막을 수 있었겠나? 그리고 반지는 폭이 너무 좁지. 조금 더 큰 물건이었을 거야. 자은이 고개를 젓자 인곤도 곧바로 수긍했다. 괜히 한번 말해보았네. 그래도 한 가지 수수께끼는 풀렸군. 처음부터 이상했어. 글씨의 위치가 손바닥에 글씨를 쓰려면 정중앙에 오목한 곳에 쓰기 마련이네. 그런데 독군어른의 엄지 아래 힘을 주는 볼록한 곳에 글씨가 있었지. 꽉 쥐거나 누르거나 미는 물건인 걸까? 독이 색이 없다 해도 동물이 묻었을 때 티가 나지 않으려면 아주 옅은 물건도 아니겠지. 좁지 않고 옅지 않고 글씨가 새겨진 무엇. 아, 그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은이 답을 찾지 못하고 알차 인곤이 못된 표정을 했다. 약야스님의 도움을 받아 추리니가 지울님, 옥환님, 두섬님, 기찬님이라면 그들을 한번 휘저어보면 어떻겠나? 어찌 휘저으려고? 이번엔 사느님을 통해 아버님의 약조대로 집과 모든 걸 시주해야 한다고 호소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아버지가 지나치셨어요. 사나는 당황해 했다. 진정으로 그리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말을 던져 가족들이 오는 거지요. 듣고서 그래 그러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약야스님 앞에서 그러기가. 그만큼 큰 결정에 곧바로 모두의 뜻이 모일 리 없고 약야스님도 냉큼 집과 금부를 가져가실 분으로는 보이지 않더군요. 자은의 말에 사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약야는 받기로 했던 것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독군의 안위를 우려해서 온 것일 뿐 이 일이 끝나는 것을 지켜볼 바깥의 눈 적당한 선에서 물러날 것이었다. 사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는 게 맞을지 망설이는 듯 생각에 잠겼다. 소매 끝으로 나온 손가락에 사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듯 볼에 닿았다 턱 밑으로 미끄러졌다. 지금 슬픔보다도 저를 울게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곤두서고 마는 의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거둘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겠지요. 네, 할게요. 저는 자은공을 믿어요. 그 믿음에 답하지 못할 것이라면 신라의 땅에 돌아와서는 안 되었다고 자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사나의 눈가는 붉어진 채였지만 눈 자위는 희고 맑았다. 사나를 두고 바다를 건너려 했던 원래의 자은에게 새삼 감탄하게 되었다. 뜻이 그렇게까지 굳었구나. 어쩌면 사나를 위해 건너려 했을지도 모른다.
돌아와 무엇이라도 되어서 산하를 얻으려고.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곤이 넙죽 엎드렸다. 망설인 것 치고 산하는 맡겨진 역을 제대로 해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방 한가운데에 앉아 한 바퀴 둘러보며 시선을 끌어모았다. 꼿꼿이 앉은 채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약조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말했다. 거짓말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의 미숙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짧게 말했지만 단단한 태도 때문인지 진심으로 보였다. 사정을 알고 보는 자은과 인곤도 놀랄 정도였다. 흉하고 불길한 방식으로 돌아가신 이상 더더욱 이 집을 사천왕사의 말사로 바쳐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벌써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온갖 악귀들이 그림자 속에서 아버지의 혼을 노리고 있는 것만 같아요. 갈퀴발로 아버지를 저 아래로 끌어가려고 도사리는 것들이 아른아른합니다. 산하는 호소 끝에 울먹였다. 울고 싶은 속내만큼은 진실일 것이었다. 좌중이 조용한 가운데 연난이 입을 열었다. 어떤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럼 우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나요? 다 같이 머리를 깎나요? 어린 자식들까지 끌고요? 기찬이 말리듯 연난의 팔을 잡자 연난이 그 팔을 밀어냈다. 두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니 혼인한 딸은 나서지 마시지요. 산하가 자은과 인곤을 슬쩍 돌아보았다. 이제 어떡하느냐는 물음이 표정에 담겼다. 자은은 그 시선을 흘리듯 넘겼다. 연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움직여, 말해, 드러내, 끓어오르는 것들을 터뜨려버려. 침착히 그 다음을 기다렸다. 치우침이 있었습니다. 두섭이 입을 열었다. 토꾸님은 금성으로 돌아온 후 예전에 그분이 아니셨습니다. 두섭! 중봉이 이름을 부르며 두섭의 말을 끊자 두섭이 중봉을 바라보았다. 우린 매초성에서 토꾸님을 구했다고 여겼지. 해요가 길을 내고 내가 눈을 잃고 잔해도 피 흘렸고 다른 모든 이들이 죽었어도 그래도 독구님과 지울님을 구해 돌아왔다고 그러니 되었다고 부화된 자로서 모자람이 없었다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구하지 못했어. 우리가 구해온 것은 껍데기였어. 몸만 남은 사자였어. 우리는 끔찍한 짓을 했어. 토꾸님을 위한다면서 토꾸님의 마지막 지시를 행하지 않았어. 토꾸님은 대체 어떻게 매일 우리를 견디셨을까? 자네의 멍청한 면상과 내 시든 면상을 주인을 쳐버리고 주인의 이름에 똥칠한 수족을. 두섭의 말이 끝나자마자 중봉이 두섭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두섭은 피하지도 않았다. 그대로 맞아 뒤로 벌렁 쓰러졌다. 쓰러졌어도 계속 말했다. 독군님과 우리는 하나였는데 우리가 독군님을 구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가 아니게 되었어. 그곳으로 함께 쓰러졌더라면 육도 어디에서도 풀리지 않았을 결속을 우리 둘이 마구잡이로 풀어헤친 거야. 독구님은 뭐가 되었나? 그저 따르던 이들을 희생시킨 흔해 빠진 장수가 되었지.
죽은 자들은 뭐가 되었나? 함께 가자는 말에 속은 머저리들이 되었지. 자네와 내가 모두의 뜻을 더럽힌 바람에 독구님께 억지로 안겨진 생은 오로지 치욕이었어. 길이 있었는데 어떻게 길을 택하지 않나? 거기 길이 있었는데 자네 아들 해요가. 중봉이 울부짖었다. 그 아이인 전장 내내 지울림만을 보았지. 그랬지 않습니까, 지울림? 두섭이 지울을 향해 여전히 누운 채로 고개를 꺾었고 지울은 대답 대신 작은 신음을 흘렸다. 해요의 이름이 다친 몸에 고통을 상기시킨 것처럼 두섭은 웃으며 천장을 향해 계속 말했다. 차라리 독구님이 정말로 흔해 빠진 장소여서 지나간 날을 한번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죄다 잊고 융성하는 신라를 만끽하며 손주들 재롱이나 즐기셨더라면 죽은 몸들이 천년왕국의 초석이 되었다고 발판 삼으셨다면 그럼 두섭자는 그것대로 원망했을 거야. 중봉의 고둠은 두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처럼은 아니었을 거야. 가끔 금당에서 독구님 곁에 앉아 있을 때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시야에 독구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로 기척이 사라져버렸지. 가슴이 덜컥하여 독구님이 거기 계신지 확인해야 했어. 고개를 돌리면 계시긴 했지. 눈길이 얽혀야 마땅한데 얽히지 않는 완전히 비어버린 독구님도 독구님이라면. 자네가 독구님을 해하였나? 자네였나? 중봉이 두섭을 올랐다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대로 두면 목을 졸라버릴 기세였다. 머릿속으로는 그려보기는 했지. 그 녹아내린 듯 흉한 금불들 앞에서 독구님을 찌르고 나도 찌르면 독구님이 외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도 이른 과거에 잠겨버리는 쪽을 택했네. 앞서 이끌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멈춰서면 뒤따르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방향을 바꿔 꼬리가 틀 수밖에 없지. 장은은 인군에게 눈짓으로 물었다. 두섭이 언제부턴가 내내 무언에게 가지고 있었을 반감이 도구로 손을 뻗게 했을까? 인군이 흥미롭다는 얼굴을 했다. 중봉이 다 지겹다는 듯 두섭을 바닥에 던졌다. 두섭은 느리게 몸을 일으켰지만 흐트러진 옷과 머리를 정리할 의사는 없어 보였다. 이 남자도 무언가를 놓아버렸다. 자은은 판단했다. 기찬이 두섭에게 다가가 옷의 뒷부분을 매만져 주었다. 몇몇이 안도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딸린 입이 많아 이 집을 통째로 바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불가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언약을 일부나마 지키겠습니다. 함께 싸웠던 나이 많은 가신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담담히 보고 있던 지율이 결심한 듯 약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기찬이 당황해했다. 뭐라고요? 옥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인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방금 내린 결정인 듯 했다. 내가 있어봤자
내게 집 만들겠지. 지율이 기찬에게 말하고 미안하다는 듯 오카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여전히 막 꺾은 것처럼 생생하고 어여쁘니 나보다 나은 이를 다시 만나오. 그 말은 참되게 들렸지만 오카는 입술을 꽉 문 채 방을 나가버렸다. 오라버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지금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율의 말에 당황한 사나가 그를 만류했다. 이어 오카가 나간 문 밖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지율을 말려야 할지 오카를 따라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연난이 사나에게 곧 자기가 가보겠다고 작게 이야기했다. 잠시 숨쉴 틈을 주고 가겠다고.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초연한 채 지율은 흉금을 털어놓았다. 사나야, 네가 보기에는 급히 정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아니란다. 입 밖에 꺼낸 적은 없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아버지가 더 불심이 깊으시니 나서지 않았을 뿐 나도 언제나 남은 생을 매초성에 두고 온 이들을 기리는데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때 두두두두두 하고 마루를 뛰어오는 소리가 났다. 이어 지율 등 뒤에 장지문이 박살나더니 장검을 든 옥화가 그대로 지율을 내리쳤다. 누가 나서 말릴 새도 없었다. 저대로 당하는구나 싶었는데 지율이 몸을 일으켜 얼른 피했다. 검끝이 바닥을 험하게 쳤다. 옷! 옷! 옷! 여기저기서 의아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지율이 혼자 일어서서 날래게 피하는 것이었다. 다친 곳이 없는 사람처럼 아이고! 인군이 크게 단식하며 자은을 돌아보고는 자은이 전혀 놀라지 않는 듯하자 속삭여 물었다. 자넨 알고 있었나? 독근님이 돌아가시던 자리에서 지율님이 기천님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말았네. 누구의 부축도 없이 일어서서 그때 놀랐지. 경황이 없던 때 지율님이 실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줄 알았네만 내가 보았을 때 오카님도 보았나 보군. 자은이 작게 대답했다. 그런 순간에 절도 보았군. 모두 뜨악한 채였는데 오카가 울부짖었다.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칼자루를 고쳐잡은 자세가 독군의 맏며느리 다왔다. 부축을 해줄 때 예전처럼 몸이 실리지 않기에 깊은 밤에 방을 건너가면 잠결에 크게 뒤척이기에 나온 줄은 내 알고 있었어. 아, 형님, 일단 칼을 내려놓으세요. 연난이 오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오카가 매섭게 거부했다. 뿌리친 것도 밀친 것도 아니고 눈빛뿐이었지만 연난은 기세가 눌려 바로 물러섰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듯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오늘 밤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요. 좋은 생각하시며 잠자리가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저 담인이 물러납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 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의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예술, 문화 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 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I don't care what you say.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의 디 천천만만 전공 DJ 정보 공유 전공 DJ 구슬봉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를 통해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차를 가져갈까? 버스를 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을 텐데요. 커피를 마실까? 오늘은 참아볼까? 그런 시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 선택의 크기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게 될까? 아니, 우리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이거 있는데 라는 생각부터 하죠. 중학교 되면 어디로 배정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보다 부모가 더 먼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 순위로 어디를 써야 될까? 학원은 하나 더 보내야 될까? 하나쯤은 끊어도 될까? 아이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진로는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두면 될까? 아이가 뭘 원하는지는 혹시 알고는 계시는지요? 아니면 부모가 본기에 조금 더